네, 우리하고 일본은 조선시대 동안에 교린 관계를 맺었던 관계입니다. 그래, 서구와는 우리가 교섭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교린 관계에 있었던 일본과는 얼마든지 교섭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적인 침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운양호라는 군함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연안을 측량을 하고 그러면서 도발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고 때 무렵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로 대립 그리고 청일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전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도모를 해서 중립화를 추진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1: And after changing the nation's name to the Korean Empire, Emperor Gojong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idea of neutrality as part of his foreign policy from the 1890s. Then, in 1903, Emperor Gojong appointed a Belgian diplomat, Ademar de Coigne, as an advisor on neutrality policy. However, at that tim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internally and in terms of regional politics, was far from favorable for the Korean Empire's neutrality.
0: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하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군사력 규모를 보면 서울과 황실을 수호하는 이른바 친위대 규모는 5,000명에서 7,000명 규모였고 진위대라고 해서 지방을 방어하는 군대 규모는 15,000명 정도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영토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맞는데 그 요충지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청국 이런 강대국들은 세력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영토 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1: While it failed to achieve a neutral status like Belgium, the Korean Empire and Belgium continued to maintain steady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01.
0: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벨기에에서 열렸던 여러 가지 망국 공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2년 망국 해관 연합회와 망국 항업 공회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 우리 측에서는 망국 병원 공회에 우리 대표를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벨기에 철도 공회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벨기에는 우리 대한제국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Yes, I was very happy to visit it as soon as I arrived in Seoul about 1.5 year ago. And I must say I was quite impressed because it's a building which has a double significance, both symbolic and architectural. Symbolic because, of course, it used to be the face of the newly conclud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Belgium here in Seoul. And why architectural significance? Because I believe this is really a fine example of European classic architecture in Seoul.
1: Completed in 1905,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Having withstood more than 120 years of history and still standing today, what hidden stories might this building revea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To learn more about the hidden story contained within it, our team sought out an expert.
2: 네,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입니다. 1901년에 수교를 해서 1905년에 지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1903년이 넘어가면은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웬만큼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벨기에가 처음에 1901년에 수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적구조 나오다가 멈칫했을 텐데 벨기에는 한국과 잘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9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5년에 완성까지 시켜버린 거죠. 그 얘기는 벨기에도 한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은 벨기에한테 그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 The Belgian consulate was originally built in what is now Haehyeon-dong, Jung-gu.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this area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t was adjacent to Jeongdong, where foreign legations were concentrated, and close to Sungnae-mun, one of the main gateways to Hansong, present-day Seoul. It was also situated not far from Deoksugung Palace, where Emperor Gojong resided at the time. Standing with quiet dignity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in 1977, the building was relocated to its current site in Namhyeon-dong in 1982. Since 1970, the site had been owned by Commercial Bank of Korea, the predecessor of Uri Bank. When the bank decided to construct a high-rise building there,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was moved from its original location. It is said to have been the first case in which a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building in Korea was relocated and restored. The structure was completely dismantled, down to each individual brick, before being reassembled at its present site.
2: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벨기에도 이제 나라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이제 상실하고 나니까 팔고 떠났는데 다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국력이 규모가 커지고 벨기에도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랑 중요해지다 보니까. 벨기에에서 어떤 그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면 저 벨기에 영사관 다시 우리한테 좀 다시 팔 수 없느냐. 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기에가 그걸 다시 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역사 유산이라는 것에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용도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벨기에가 다시 사가는 게 어렵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졌었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그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1: Looking around this place brings to mind the moment 125 years ago when Korea and Belgium firs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t was an era of opening ports when people from distant lands and new ideas flowed in without pause. In 1901, Korea and Belgium too formed their first connection in that spirit. And since the two nations first joined hands, layer upon layer of exchange has accumulated over the past 125 years of shared history. Among those many records, we turned our attention to one individual. The person we focused on is the very figure in this photograph. The hidden story behind this figure continues in the next episode.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이제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대보자기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3배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도 넣고 냉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필터 중이죠.
1: 여기에다 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
0: 여로박 달려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 써서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그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그리고 이제 쑥 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무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냐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구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계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축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 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 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뭐예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해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렵 펼때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 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그게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칡의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황기닭이라 그래고 뭐 황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황기하고 두 가지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황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황기가 흔하니 황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황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황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런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9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도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 했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한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황기를 끓여놓고 황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황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넣을 거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 밥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지.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한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한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국물이,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죠.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돌살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돌살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요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비린내는 닭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피덩어리 이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이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예.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 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 대에 명인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네,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가 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우리하고 일본은 조선시대 동안에 교린 관계를 맺었던 관계입니다. 그래, 서구와는 우리가 교섭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교린 관계에 있었던 일본과는 얼마든지 교섭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적인 침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운양호라는 군함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연안을 측량을 하고 그러면서 도발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그때 무렵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로 대립 그리고 청일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전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도모를 해서 중립화를 추진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1: And after changing the nation's name to the Korean Empire, Emperor Gojong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idea of neutrality as part of his foreign policy from the 1890s. Then, in 1903, Emperor Gojong appointed a Belgian diplomat, Ademar de Coigne, as an advisor on neutrality policy. However, at that tim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internally and in terms of regional politics, was far from favorable for the Korean Empire's neutrality.
0: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하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군사력 규모를 보면 서울과 황실을 수호하는 이른바 친위대 규모는 5,000명에서 7,000명 규모였고 진위대라고 해서 지방을 방어하는 군대 규모는 15,000명 정도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영토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맞는데 그 요충지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청국 이런 강대국들은 세력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영토 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1: While it failed to achieve a neutral status like Belgium, the Korean Empire and Belgium continued to maintain steady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01.
0: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벨기에에서 열렸던 여러 가지 망국 공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2년 망국 해관 연합회와 망국 항업 공회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 우리 측에서는 망국 병원 공회에 우리 대표를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벨기에 철도 공회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벨기에는 우리 대한제국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between Korea and Belgium here in Seoul. And why architectural significance? Because I believe this is really a fine example of European classic architecture in Seoul.
1: Completed in 1905,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Having withstood more than 120 years of history and still standing today, what hidden stories might this building revea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To learn more about the hidden story contained within it, our team sought out an expert.
2: 네,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입니다. 1901년에 수교를 해서 1905년에 지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1903년이 넘어가면은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웬만큼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벨기에가 처음에 1901년에 수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멈칫했을 텐데 벨기에는 한국과 잘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9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5년에 완성까지 시켜버린 거죠. 그 얘기는 벨기에도 한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은 벨기에한테 그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1: The Belgian consulate was originally built in what is now Haehyeon-dong, Jung-gu.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this area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t was adjacent to Jeongdong, where foreign legations were concentrated, and close to Sungnae-mun, one of the main gateways to Hanseong, present-day Seoul. It was also situated not far from Deoksugung Palace, where Emperor Gojong resided at the time. Standing with quiet dignity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in 1977, the building was relocated to its current site in Namhyeon-dong in 1982. Since 1970, the site had been owned by Commercial Bank of Korea, the predecessor of Uri Bank. When the bank decided to construct a high-rise building there,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was moved from its original location. It is said to have been the first case in which a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building in Korea was relocated and restored. The structure was completely dismantled, down to each individual brick, before being reassembled at its present site.
2: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벨기에도 이제 나라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이제 상실하고 나니까 팔고 떠났는데 다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국력이 규모가 커지고 벨기에도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랑 중요해지다 보니까. 벨기에에서 어떤 그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면 저 벨기에 영사관 다시 우리한테 좀 다시 팔 수 없느냐.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기에가 그걸 다시 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역사유산이라는 것에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용도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벨기에가 다시 사가는 게 어렵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졌었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그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1: Looking around this place brings to mind the moment 125 years ago when Korea and Belgium firs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t was an era of opening ports when people from distant lands and new ideas flowed in without paus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남으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도 넣고 능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갑자기 나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
1: 여로박달요.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그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그리고 이제 쑥 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무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냐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교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계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축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 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렵할 때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칡의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러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러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지.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래 놓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군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 했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환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환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넣을 거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 밥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지.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 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이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환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국물이,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죠.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돕살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돗살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요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 비린내는 닭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피 덩어리 이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뭐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요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발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네. 그래야지 다 익었지.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하고 나서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네,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이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Boomyon,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럴 때 은을 닦아내면 다시 찬란하게 빛나듯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 작품을 보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작은 위로와 나도 다시 반짝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황혜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정화한복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집에는 자개로 만들어진 옷장과 화장대 등이 있었고요. 옷장에는 고운 노리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도 배워가며 손으로 만드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요.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제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보석들을 만지면서 금속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금속 조형을 공부하였는데요. 대학생 때 만들었던 장신구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 5일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오카치마치에 있는 작업실에 나가서 작업을 이어왔었는데요.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 일본에서 이제 동료들과 회식을 하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롱차를 마시면서 동료들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맥주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라는 게 궁금해져서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힘든 마음이나 그런 고단한 생각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마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잔 작품은 투각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그날의 고단함과 힘든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 개인전은 제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면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선보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난국죽이라고 하죠.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것도 있었고 오야시나 포도, 복숭아, 소나무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들었던 모든 모티브들은 차로 끓여 마실 수 있거나 술로 담궈 마실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네, 대한제국 황실의 후손인 이예선 사진가님의 손주분이 개인전에 방문해 주셨고 오야된 잔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황실 유품으로 갖고 계시던 오야 금잔은 한국역사박물관에 기증하시고 제사 때는 제가 만든 오야 은잔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뜻깊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재성 작업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 잠재성, 분명히 존재하는 잠재성,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지켜온 중심, 그리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믿고 그 중심을 지켜낸 사람들이 언젠가 피어낼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잠재성 시리즈에서는 아직은 완전히 피어나지 않은 듯한, 하지만 이제 곧 피어남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꽃의 형상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는 것처럼 저 또한 자연스럽게 모티브가 꽃에 비슷한 형상이 되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떠한 꽃을 보고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꽃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대로 제가 해석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이즈별로 작품이 나뉘는데요. 15cm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명이 잠재성이고요. 30cm 작품 같은 경우는 잠재성 공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형상화하고 싶어서 사이즈별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잠재성 공명 같은 경우에는 역동성이라든지 사선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방향성,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으로 배열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빛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잠재성 시리즈에는 전부 중심에 큐빅을 세팅하였는데요. 유리 안에 은 조각을 놔둔 이유는 유리가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창 같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작품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산화를 하다 보니까 유리구 안에 은 조각을 놔두면서 그 놓인 공간에서, 유리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기에 호흡하며 천천히 색이 물들어가는 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품에 도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 숨쉬는 그런 예술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은이 공기 중에 산화해서 검게 변화하지만 다시 정성스럽게 닦으면 본래의 빛을 되찾거든요. 저에게 은의 산화는 빛을 잃어가는 퇴색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가장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살아 숨쉬는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에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잠재성 작품은 유리구 속 안에 있는 은의 조각들이 공기와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색을 입어갑니다. 이러한 점이 매력적이어서 저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전시를 개최한 갤러리는 화이트스톤 갤러리입니다. 이번에 전시를 했을 때 오프닝 리셉션에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습니다. 주얼리 작가야? 주얼리 디자이너야? 금속 조금 작가야?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는 제 작품들을 쭉 보시더니 작가님, 제 잠재성과 가장 닮아있는 작품은 이 작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은 처음에 찬란하게 눈부시게 빛나지만 공기 중에 검게 산화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변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정직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을 주 재료로 작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자처럼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작가이고 싶습니다.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A large number of air pollutants are generated in different industrial sites dur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waste treatment process. MicroOne has developed highly functional filters that can contribute to tackl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e look into MicroOne, which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industrial filters and emerged as a provider of environmental and energy solutions. MicroOne is located in Cheona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produced source materials and parts based on its own skills. It has manufactured and operated facilities for large-scale atmospheric environmental plants. By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irm has obtained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1: MicroOne은 대기 환경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필터와 환경 설비,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대기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과 같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필터 기술부터 설비, 연구 개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PTFE 멤브레인 녹색 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였으며 2025년에는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를 인증을 획득하였고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MicroOne has developed Asia's first catalytic filter, which can sort out fine dust with micrometer-sized particle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delivered its products to the steel and cement industries, which produce a huge amount of fine dust.
2: 저희 캐타필 촉매 필터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복합 대기오염 저감 기술입니다.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기술을 결합해 초미세먼지 포집과 유해가스 저감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 에너지 절감과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집진과 탈질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 활용성과 유지관리 효율도 높였습니다. 현재 발전소, 소각시설, 산업용 보일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0: The heat energy recovery equipment is one of the core facilities of the company. The equipment can deal with industrial waste more safely and effectively. And the catalytic filter of the compan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operating the facility. Based on the membrane-based technologies and sophisticated designs, the firm has provide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3: 저희 마이크로원의 카타필 촉매 필터는 촉매, 부직포, 멤브레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FE 멤브레인은 분진을 90% 이상 포집하여 촉매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PTFE 멤브레인은 원료인 PTFE 분말과 윤활제를 혼합한 후 압축, 압출, 압연, 연신, 소결 과정을 거쳐 촉매 필터에 적합한 멤브레인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촉매 필터 중 촉매 지지체 역할을 하는 PTFE 부직포에 촉매를 코팅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브레인과 촉매가 담지된 PTFE 부직포를 결합하는 합지 공정을 통해 촉매 필터가 완성됩니다.
0: When the exhaust gas passes through the filter, fine dust particles are filtered out. Harmful gases penetrate the catalyst layer and it is purified after going through chemical reactions. A single filter can get rid of dust and harmful gases at the same time. What is more, nitrogen oxide can be converted into nitrogen and water, so the amount of emitted nitrogen oxide can be decreased. Also, it can provide a reduction effect of air pollutant emissions.
2: 마이크로원의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은 필터 기술과 촉매 기술을 하나로 융합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집진설비와 탈진설비를 각각 운영해야 했지만 저희 캐터필 촉매 필터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집진 성능과 안정적인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Micro One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future environmental technologies. It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dust collecting systems, as well as methods that can reduce the emissions of harmful gases and carbon dioxide.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materials that can provide stable operation even under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2: 저희 마이크로온 연구소는 저온 환경에서도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촉매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HCN 등 다양한 유해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촉매 연구와 현장 실증 과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촉매 필터에 최적화된 PTFE 멤브레인 개발을 통해서 성능과 내구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2차전지, 수처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 연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dvancing into the Taiwanese waste incineration market, which has been highly regulated. By fulfilling the strengthened emission standards,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concentration level of the waste materials.
1: 저희 마이크로원은 지속 가능한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기환경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EPTFE 멤브레인과 촉매 필터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 저감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 설비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Micro On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that can better preserv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0: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1: 너무 재밌었어, 저번에.
2: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또
0: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3: 오늘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4: 안녕하세요.
3: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2: 제이콥! 네,
3: 만나서 반갑습니다.
4: Nice
3: 안녕하세요.
4: So, what brings you here?
3: 저 결혼했었어요.
4: You married?
3: 어, 네, 맞아요.
0: How old are you?
3: 27입니다.
4: You married too early. No? Okay. Is she Korean?
3: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2: 어떻게 만났어요?
3: 소개팅이에요.
0: 소개팅?
3: 맞아요. 어, 네, 맞아요. 한국의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0: BTS 지민!
2: 네. 오늘의 주제구나. 네.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2: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3: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2: 오!
3: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0: 진짜?
4: So now 네. it's spring.
3: Yeah, so.
4: It's like green.
3: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blue.
4: No way.
3: Yeah.
1: 대박.
3: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2: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3: 저는 카멜레온.
2: 카멜레온 인간이 아닌데?
4: 카멜레온.
0: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4: 약간 화잘먹 피부?
0: 그쵸.
3: 시원해요.
4: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3: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4: 블랙핑!
3: 어, 너무 좋아요.
4: 뚜뚜뚜. 네.
3: 그리고 Say love, Lisa on me, love, Lisa on me.
4: Hey. Say love, Lisa on me, love, Lisa on me.
3: Hey. 엄청 좋아요.
4: I love Lisa.
3: 어,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4: 둘 다 좋아.
3: 와이프 더.
4: 그래? The wife like this.
3: 맞아요.
4: Lisa like...
3: 아, 죄송합니다.
4: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통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3: 어, 네, 이건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예, 거예요. 네.
4: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3: 제 와이프 눈에 네.
4: 하트.
3: 하트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4: 콘서트.
0: 아, 네, 콘서트. 네.
3: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스윔.
4: 스윔.
3: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0: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3: 한식.
4: 한식.
0: 한식.
3: 아, 한식 좋아요.
0: 한식 어떤 한식?
3: 김치전.
0: 김치전.
3: 김치전?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0: 비빔밥.
3: 어제 어, 봉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봉동.
4: 봉동. 비빔밥.
3: 봉동. 어, 네.
4: 요리 너무 바삭하는.
0: 봉동 맛있지.
3: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4: 맞아요,
0: 딱
4: 맞아요.
0: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4: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0: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4: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4: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거예요?
0: 전체적으로.
4: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0: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4: 아, 눈 밑에다가.
0: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4: 그럼 약간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은 블렌딩이 네. 잘 안

0: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1: 누나 애교살?
2: 애교살.
3: Oh,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1: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 약간 이게.
3: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누나 애교살.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1: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이콥 웃을 때 웃어봐. 네.
1: 어, 있어 여기서 여기서
0: 여기서.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1: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1: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1: 이 키 포인트다. 오, 애교살. 오,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오,
1: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스윙이에요?
3: 어, 네.
1: 스윙.
3: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아, 너무
1: 좋아요.
3: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0: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1: 네.
3: 저도요.
0: 네, 눈 감아주세요.
1: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0: 동양인 웨커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1: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0: 떴을 때 보이는 데만 때 하얗게 하려고요.
1: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3: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1: 와, 마음에 드시죠?
3: 아, 너무 신기해요.
1: 완전 마법선.
0: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1: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
0: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1: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 거군요.
0: 강력하게.
1: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0: 펜슬을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1: 코끝에도 톡톡.
0: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의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1: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0: 제이콥님은 좀 입술산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1: 어떻게 좁히나요?
0: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1: 안으로. 어,
0: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1: 너무 신기하다.
0: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1: 입술산에 뭘 한 거예요?
0: 하이라이트.
1: 하이라이트?
0: 입술산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1: 오!
0: 그죠?
1: 이 디테일을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은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0: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1: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0: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똑 닮아야 되는 거니까.
1: 그쵸.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쫙 라인 정리를.
1: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
0: 이거 좋아요. 이렇게 면봉.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1: 보건소.
0: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1: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0: 저희 99% 왔습니다.
1: 99%.
0: 어, 99%. 마무리 단계로.
1: 헤어랑 의상 체인지. 네.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0: 머리랑 옷을 바꾸면. 와!
1: Like butter,
0: 댄댄댄댄댄. 와, 사람 달라 보인다.
3: 어때요?
0: 아니 사람 달라 보인다.
3: 너무 멋있어요.
0: 아, 나 메이크업 잘한 것 같아.
1: 네.
0: 아, 잘한 것 같아.
1: 진짜 느낌 있어요.
3: 저 지금 너무 멋있어.
1: 멋있어. 그 애티튜드가 바뀌네요.
0: 데뷔시키자, 데뷔.
2: 데뷔시키자.

0: Okay.
1: I'm so excited.
2: What? 에이나 뭐해?
0: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뭐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5: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초등자.
3: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4: 너무 멋있어.
3: 지민을 보고 싶어요. 딱 이렇게 보면.
5: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실상 좀.
3: 캡처, 캡처.
1: 캡처, 캡처.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회 아니에요?
3: 딱 고개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1: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프로하트. 예.
3: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이렇게.
5: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3: 배송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쁘니?
1: 이쁘니?
0: 집에 봐.
1: 집에 봐.
3: 집에 와.
0: 이쁘니 따봐. 바이.
3: 이쁘니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0: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3: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3: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오신. 갑시다.
3: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또 예쁜 포토부스가 아, 있습니다.
3: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6: 예쁘다.
0: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1: 네. 보라,
3: 야 완전 멋있어.
1: 3,
3: 야
1: 2,
3: 이거다.
1: 1.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하고 일본은 조선시대 동안에 교린 관계를 맺었던 관계입니다. 그래, 서구와는 우리가 교섭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교린 관계에 있었던 일본과는 얼마든지 교섭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적인 침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운양호라는 군함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연안을 침략을 하고 그러면서 도발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고대 무렵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로 대립 그리고 청일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전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도모를 해서 중립화를 추진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1: And after changing the nation's name to the Korean Empire, Emperor Gojong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idea of neutrality as part of his foreign policy from the 1890s. Then, in 1903, Emperor Gojong appointed a Belgian diplomat, Ademar de Coigne, as an advisor on neutrality policy. However, at that tim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internally and in terms of regional politics, was far from favorable for the Korean Empire's neutrality.
0: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하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군사력 규모를 보면 서울과 황실을 수호하는 이른바 친위대 규모는 5,000명에서 7,000명 규모였고 진위대라고 해서 지방을 방어하는 군대 규모는 15,000명 정도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영토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맞는데 그 요충지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청국 이런 강대국들은 세력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영토 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1: While it failed to achieve a neutral status like Belgium, the Korean Empire and Belgium continued to maintain steady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01.
0: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벨기에에서 열렸던 여러 가지 망국 공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2년 망국 해관 연합회와 망국 항업 공회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 우리 측에서는 망국 병원 공회에 우리 대표를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벨기에 철도 공회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벨기에는 우리 대한제국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Yes, I was very happy to visit it as soon as I arrived in Seoul about 1.5 year ago. And I must say I was quite impressed because it's a building which has a double significance, both symbolic and architectural. Symbolic because, of course, it used to be the face of the newly conclud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Belgium here in Seoul. And why architectural significance? Because I believe this is really a fine example of European classic architecture in Seoul.
1: Completed in 1905,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Having withstood more than 120 years of history and still standing today, what hidden stories might this building revea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To learn more about the hidden story contained within it, our team sought out an expert.
2: 네,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입니다. 1901년에 수교를 해서 1905년에 지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1903년이 넘어가면은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웬만큼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벨기에가 처음에 1901년에 수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적구조 나오다가 멈칫했을 텐데 벨기에는 한국과 잘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9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5년에 완성까지 시켜버린 거죠. 그 얘기는 벨기에도 한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은 벨기에한테 그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했을까라고 보여줍니다.
1: The Belgian consulate was originally built in what is now Haehyeon-dong, Jung-gu.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this area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t was adjacent to Jeongdong, where foreign legations were concentrated, and close to Sungnae-mun, one of the main gateways to Hanseong, present-day Seoul. It was also situated not far from Deoksugung Palace, where Emperor Gojong resided at the time. Standing with quiet dignity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in 1977, the building was relocated to its current site in Namhyeon-dong in 1982. Since 1970, the site had been owned by Commercial Bank of Korea, the predecessor of Uri Bank. When the bank decided to construct a high-rise building there,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was moved from its original location. It is said to have been the first case in which a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building in Korea was relocated and restored. The structure was completely dismantled, down to each individual brick, before being reassembled at its present site.
2: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벨기에도 이제 나라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이제 상실하고 나니까 팔고 떠났는데 다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국력이 규모가 커지고 벨기에도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랑 중요해지다 보니까. 벨기에에서 어떤 그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면 저 벨기에 영사관 다시 우리한테 좀 다시 팔 수 없느냐. 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기에가 그걸 다시 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역사유산이라는 것에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용도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벨기에가 다시 사가는 게 어렵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졌었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그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1: Looking around this place brings to mind the moment 125 years ago when Korea and Belgium firs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t was an era of opening ports when people from distant lands and new ideas flowed in without pause. In 1901, Korea and Belgium too formed their first connection in that spirit. And since the two nations first joined hands, layer upon layer of exchange has accumulated over the past 125 years of shared history. Among those many records, we turned our attention to one individual. The person we focused on is the very figure in this photograph. The hidden story behind this figure continues in the next episod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여기 공용 화장실도 있고 안에 카페도 있고 여기서 전시도 했었는데 지금 전시 아마 바꾸는 중인지 안 열려 있네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제가 서촌 주민이거든요.

때문에 이사 온 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작년 겨울에 와서 겨울 좀 낮고 이제 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동네를 보러 왔는데 동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 작은 데서 오는 약간 안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요 안에 약간 마을 같은 게 있는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동네에 산책할 때 가지고 나가는 노트인데요. 그래서 아예 제목도 서촌 산책이라고 이름을 넣었고, 배화여고 담장 밑에 보면 그 활터가 있는데 활터에 이렇게 또 글씨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글씨도 쓰고 동네 뭐 풍경도 좀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동네 이사하면 동네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찾아보는 편인 것 같거든요. 동네에 익숙해지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면 저 끝쪽에 인왕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오긴길인데 오긴길 따라 이 골목에 보이는 뷰를 좀 그리고 있고 정자도 조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여행 드로잉 노트에는 이 오긴길에 약간 간단한 약도 같은 걸 좀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기록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락실을 저는 막 다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나중에 조금 커서 다닌 것 같아요, 오락실을. 진짜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이런 게 남아있는 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0: 동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대박. 아니 미술 전공인 건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취미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1: 대박.
0: 아니 근데 제가 여기를 사실 처음에 판이니 할 때 너무
1: 아 판이니
0: 울 울어.
1: 어,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 바로 질문이 계시는군요. 아, 네. 인사하러 왔어요.
2: 어머, 이런 분이셨어요?
1: 네.
2: 어머, 너무
1: 이러고 있어요. 밖에서 요게 잠깐 요만하게 좀 그려볼.
2: 어, 의자 놔드려요?
1: 의자도 가지고 다니죠.
2: 아, 진짜요?
1: 약간 이렇게 그 자외감 받으면 조금 까매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2: 어, 변색내지.
1: 그거.
2: 선글라스로 변하는
1: 그거.
2: 거. 햇빛 받으면.
1: 그거 편할까? 밖에서 조금 아무튼 이 동네를 여기를 좀 그리겠습니다.
2: 네네.
1: 네.

겨울에 이사 왔는데 지금 이제 봄 되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 동네가 어쨌든 이렇게 산으로 살짝 둘러싸여 있기도 해서 동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마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네요.

뭔가 수도원 같은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스테인드글라스도 조금씩 있고 이래서 이 건물이 대체 무엇일까 조금 항상 궁금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쪽 벽에 바로 그냥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뚫어서 와인셀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도 바위가 그냥 드러나 있고 여기는 그냥 바위를 두신 거죠, 이만큼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 같아서 눈독만 들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림을 그려봤어요. 동네 이사와서 한 6개월 동안 뭐 사장님들이랑 인사하거나 이랬던 분들 이렇게 가게들 좀 그렸고 이 페이지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겸재정선의 수성동 계곡 그림이 있습니다. 겸재정선 그림에도 이 기린교가 있거든요. 어쨌든 수성동 계곡을 왔으니까 진경산수화의 그 느낌을 받아서 인왕제 색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리가 여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찾아볼게요.

오늘 초록초록하네요. 산수화의 느낌을 좀 넣으려고 오늘 일부러 수성흑연이라는 거를 이제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흑연인데 이게 가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을 갈아서 이렇게 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위는 흑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나무는 오늘 너무 초록초록 예뻐서 이거는 수채화로 해보고 있습니다. 인왕산의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면서 좀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확실히 많이 보고 기록하고 보면 어쨌든 애정도 생기고 각자 살고 계시는 동네에 뭔가 개입해보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왕산을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0: 자, 와이엇.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 할 수 있지?
1: 어, 와이엇.
0: 어, 알렉사. 어, 또 만났네요.
1: 어디 찾으세요?
0: 알렉사,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1: 아, 지하철역.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작년에도 한국에 왔어요.
0: 진짜?
1: 응.
0: 짱이다.
1: 따라와요.
0: 알렉사, 저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1: 아, 저쪽은 아니에요. 아, 이 옆쪽이네요. 따라와요. 아, 이상하네. 이쪽인 것 같았는데?
0: 알렉사,
1: 응.
0: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저기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2: 아, 지하철역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1: 아, 그쪽?
2: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요.
3: Today, we'll cover some must-know travel expressions for when you come to Korea. Let's learn how to find your way using Korean. Remember learning 어디에 있어요 in season 1? Well, there's a shorter way to say the same thing. It's 어디에요? 어디 means where, and it's used to talk about specific places or locations. So to ask where something is, say 장소 plus 이 or 가 plus 어디에요? For example, if you're looking for the subway like Wyatt was, you say 지하철역이 어디에요? If you need to go to the bathroom, you say 화장실이 어디에요? If you say this to any Korean, most will kindly tell you the location you are looking for. When describing directions and expressions like 이쪽, 저쪽, 앞, 뒤, 옆, just like Wyatt, Alexa, and Hyojin did. 이쪽 means this way, 저쪽 means that way. 앞 means in front of, 뒤 means behind. 옆 means next to. For example, go this way in Korean is 이쪽으로 가세요. While go that way is 저쪽으로 가세요. To tell someone it's next to the convenience store, you can say 편의점 옆에 있어요. Let's look at an example. To say it's in front of the park, you can say 공원 앞에 있어요. Now, how about learning a little trick to make your Korean sound even better? First, there's the word 쭉. Add this to any direction to emphasize they need to keep going that way for a long time. You use it like this. 이쪽으로 쭉 가세요. Remember 오른쪽 from season 1? You can add it to that too. Say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Simple, righ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4: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2: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0: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2: 편의점 옆에 있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4: 이쪽으로 쭉 가세요. 이쪽으로 쭉 가세요.
0: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0: debate over the weekend. The
1: economy is expected to expand 2.5% this year.
2: Putting Korea's ties with its global partners on the sidelines of the status quo summit.
3: A massive drone attack on Ukraine overnight on Monday and Tuesday.
4: 보면 뭐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럴 때 은을 닦아내면 다시 찬란하게 빛나듯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 작품을 보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작은 위로와 나도 다시 반짝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예가 황혜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정화한복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집에는 자개로 만들어진 옷장과 화장대 등이 있었고요. 옷장에는 고운 노리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도 배워가며 손으로 만드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요.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제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보석들을 만지면서 금속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금속 조형을 공부하였는데요. 대학생 때 만들었던 장신구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 5일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오카치마치에 있는 작업실에 나가서 작업을 이어왔었는데요.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 일본에서 이제 동료들과 회식을 하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롱차를 마시면서 동료들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맥주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라는 게 궁금해져서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힘든 마음이나 그런 고단한 생각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마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잔 작품은 투각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그날의 고단함과 힘든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 개인전은 제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면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선보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난국죽이라고 하죠.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것도 있었고 오야시나 포도, 복숭아, 소나무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들었던 모든 모티브들은 차로 끓여 마실 수 있거나 술로 담궈 마실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대한제국 황실의 후손인 이해선 사진가님의 손주분이 개인전에 방문해 주셨고 오야된 잔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황실 유품으로 갖고 계시던 오얏 금잔은 한국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시고 제사 때는 제가 만든 오얏 은잔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뜻깊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재성 작업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 잠재성, 분명히 존재하는 잠재성,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지켜온 중심, 그리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믿고 그 중심을 지켜낸 사람들이 언젠가 피어낼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잠재성 시리즈에서는 아직은 완전히 피어나지 않은 듯한 하지만 이제 곧 피어남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꽃의 형상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는 것처럼 저 또한 자연스럽게 모티브가 꽃의 비슷한 형상이 되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떠한 꽃을 보고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꽃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대로 제가 해석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이즈별로 작품이 나뉘는데요. 15cm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명이 잠재성이고요. 30cm 작품 같은 경우는 잠재성 공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형상화하고 싶어서 사이즈별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잠재성 공명 같은 경우에는 역동성이라든지 사선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방향성,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으로 배열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빛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잠재성 시리즈에는 전부 중심에 큐빅을 세팅하였는데요. 유리 안에 은 조각을 놔둔 이유는 유리가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창 같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작품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산화를 하다 보니까 유리구 안에 은 조각을 놔두면서 그 놓인 공간에서 유리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기에 호흡하며 천천히 색이 물들어가는 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품에 도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 숨쉬는 그런 예술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은이 공기 중에 산화해서 검게 변화하지만 다시 정성스럽게 닦으면 본래의 빛을 되찾거든요. 저에게 은의 산화는 빛을 잃어가는 퇴색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가장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살아 숨쉬는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에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잠재성 작품은 유리구 속 안에 있는 은의 조각들이 공기와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색을 입어갑니다. 이러한 점이 매력적이어서 저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전시를 개최한 갤러리는 화이트스톤 갤러리입니다. 이번에 전시를 했을 때 오프닝 리셉션에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습니다. 주얼리 작가야? 주얼리 디자이너야? 금속 조금 작가야?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는 제 작품들을 쭉 보시더니 작가님, 제 잠재성과 가장 닮아있는 작품은 이 작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은 처음에 찬란하게 눈부시게 빛나지만 공기 중에 검게 산화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변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정직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을 주 재료로 작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자처럼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작가이고 싶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Jung Hee-seok, the economist.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위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A large number of air pollutants are generated in different industrial sites dur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waste treatment process. MicroOne has developed highly functional filters that can contribute to tackl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e look into MicroOne, which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industrial filters and emerged as a provider of environmental and energy solutions. MicroOne is located in Cheona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produced source materials and parts based on its own skills. It has manufactured and operated facilities for large-scale atmospheric environmental plants. By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irm has obtained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1: MicroOne은 대기 환경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필터와 환경 설비,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대기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과 같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필터 기술부터 설비, 연구 개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PTFE 멤브레인 녹색 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였으며 2025년에는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를 인증을 획득하였고 연구 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MicroOne has developed Asia's first catalytic filter, which can sort out fine dust with micrometer-sized particle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delivered its products to the steel and cement industries, which produce a huge amount of fine dust.
2: 저희 캐타필 촉매 필터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복합 대기 오염 저감 기술입니다.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기술을 결합해 초미세먼지 포집과 유해가스 저감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 에너지 절감과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집진과 탈질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 활용성과 유지관리 효율도 높였습니다. 현재 발전소, 소각시설, 산업용 보일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0: The heat energy recovery equipment is one of the core facilities of the company. The equipment can deal with industrial waste more safely and effectively. And the catalytic filter of the compan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operating the facility. Based on the membrane-based technologies and sophisticated designs, the firm has provide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3: 저희 마이크로원의 카타필 촉매 필터는 촉매, 부직포, 멤브레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FE 멤브레인은 분진을 90% 이상 포집하여 촉매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PTFE 멤브레인은 원료인 PTFE 분말과 윤활제를 혼합한 후 압축, 압출, 압연, 연신, 소결 과정을 거쳐 촉매 필터에 적합한 멤브레인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촉매 필터 중 촉매 지지체 역할을 하는 PTFE 부직포에 촉매를 코팅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브레인과 촉매가 담지된 PTFE 부직포를 결합하는 합지 공정을 통해 촉매 필터가 완성됩니다.
0: When the exhaust gas passes through the filter, fine dust particles are filtered out. Harmful gases penetrate the catalyst layer and it is purified after going through chemical reactions. A single filter can get rid of dust and harmful gases at the same time. What is more, nitrogen oxide can be converted into nitrogen and water, so the amount of emitted nitrogen oxide can be decreased. Also, it can provide a reduction effect of air pollutant emissions.
2: 마이크로원의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은 필터 기술과 촉매 기술을 하나로 융합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집진설비와 탈진설비를 각각 운영해야 했지만 저희 캐터필 촉매 필터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집진 성능과 안정적인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Micro One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future environmental technologies. It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dust collecting systems, as well as methods that can reduce the emissions of harmful gases and carbon dioxide.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materials that can provide stable operation even under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2: 저희 마이크로온 연구소는 저온 환경에서도 질소 산화물 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촉매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HCN 등 다양한 유해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촉매 연구와 현장 실증 과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촉매 필터에 최적화된 PTFE 멤브레인 개발을 통해서 성능과 내구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2차 전지, 수처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 연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dvancing into the Taiwanese waste incineration market, which has been highly regulated. By fulfilling the strengthened emission standards,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concentration level of the waste materials.
1: 저희 마이크로원은 지속 가능한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기 환경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EPTFE 멤브레인과 촉매 필터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 저감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 설비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Micro On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that can better preserv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2: 너무 재밌었어, 저번에.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또
1: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3: 오늘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4: 안녕하세요.
3: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2: 제이콥! 네,
3: 만나서 반갑습니다.
4: Nice
3: 안녕하세요.
4: So, what brings you here?
3: 저 결혼했었어요.
4: You married?
3: 어, 네, 맞아요.
1: How old are you?
3: 27입니다.
4: You married too early. No?
3: Okay.
4: Is she Korean?
3: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2: 어떻게 만났어요?
3: 소개팅이에요.
1: 소개팅?
3: 맞아요. 어, 네, 맞아요. 한국의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1: BTS 지민!
2: 오늘의 주제구나.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2: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3: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4: 오!
3: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4: 진짜? So now it's a spring.
3: Yeah, so
4: it's like green.
3: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4: No way.
3: Yeah.
1: 대박.
3: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겨울에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2: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3: 저는 카멜레온.
2: 카멜레온 인간이 아닌데?
0: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4: 약간 화잘먹 피부?
0: 그쵸.
4: 오.
3: 시원해요.
4: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3: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4: 블랙핑!
3: 어, 너무 좋아요.
4: 쭈쭈쭈.
3: 제이 라리사 언미 라리사 언미 에이!
4: 라리사 언미 라리사 언미 에이!
3: 엄청 좋아요.
4: I love Lisa.
3: 오,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 더.
4: 그래? The wife like this.
3: 맞아요.
4: Lisa. Like...
3: okay. 어, 죄송합니다.
4: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3: 어, 네, 이건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4: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3: 제 와이프 눈에 네.
4: 하트!
3: 하트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2: 콘서트! 아, 네, 콘서트. 네.
3: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2: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3: 한식! 한식 좋아요.
2: 한식? 어떤 한식?
3: 김치전.
2: 김치전?
3: 김치전,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2: 비빔밥?
3: 어제 봄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봄동.
4: 봄동 비빔밥?
3: 봄동. 어, 네.
4: 뉴욕이 너무 바삭하는.
2: 봄동 맛있지.
3: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4: 맞아요,
0: 딱
4: 맞아요.
0: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4: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그렇죠.

0: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1: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 블렌딩이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1: 되나? 애교살?
2: 애교살.
1: 애교살.
3: 애교살. Oh,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1: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게
3: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이건 애교살.
3: 오케이.
1: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영이들 잘 없는 것 같아.
1: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이크 웃을 때 웃어봐야 돼.
1: 여기 있어.
0: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1: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1: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1: 이 키포인트다. 오, 애교살. 오,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오.
1: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스윔이에요?
3: 어, 네.
1: 스윔.
3: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1: 아, 너무 좋아요. 그거.
3: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네.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0: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1: 네.
3: 저도요.
0: 네, 눈 감아주세요.
1: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0: 동양인 웨커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1: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0: 떴을 때 보이는 데만 하얗게 하려고요.
1: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3: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1: 와. 마음에 드시죠?
3: 아, 너무 신기해요.
1: 완전 마법사.
0: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1: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뭔가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요. Smooth like butter. 오!
0: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1: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 거군요.
0: 강력하게.
1: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0: 펜슬이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1: 코끝에도 톡톡.
0: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의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1: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0: 제이콥님은 좀 입술상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1: 어떻게 좁히나요?
0: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1: 안으로.
0: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1: 너무 신기하다.
0: 끝은 좀 뾰족하고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1: 입술산에 뭘 한 거예요?
0: 하이라이트.
1: 하이라이트?
0: 입술산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1: 오!
0: 그죠?
1: 이 디테일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은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0: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1: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0: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닮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1: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쫙 라인 정리를.
1: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이
0: 좋아요. 이렇게
4: 면봉.
0: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1: 보건소
0: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1: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0: 저희 99% 왔습니다. 99%?
1: 어, 99%.
0: 마무리 단계로?
1: 헤어랑 의상 체인지.
0: 네.
1: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0: 머리랑 옷을 바꾸면? 와!
1: Like, but a then, then, then,
0: then, then, then, then, then,
3: then,
0: then, then,
3: then, then,
0: then,
3: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2: 아, 나 메이크업 잘한 것 같아.
1: 네. 아, 잘한 진짜 것 같아.

0: Okay.
1: I'm so excited.
2: 이쁜이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2: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2: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오신.
2: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네. 예쁜 포토부스가 아, 있습니다.
2: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3: 예쁘다.
0: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2: 보라, 야 완전 오케이. 멋있어.
1: 쯔이,
2: 야
1: 쯔.
2: 이거
0: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근데 우리하고 일본은 조선시대 동안에 교린 관계를 맺었던 관계입니다. 그래, 서구와는 우리가 교섭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교린 관계에 있었던 일본과는 얼마든지 교섭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적인 침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운양호라는 군함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연안을 측량을 하고 그러면서 도발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고 때 무렵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로 대립 그리고 청일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전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도모를 해서 중립화를 추진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1: And after changing the nation's name to the Korean Empire, Emperor Gojong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idea of neutrality as part of his foreign policy from the 1890s. Then, in 1903, Emperor Gojong appointed a Belgian diplomat, Ademar de Coigne, as an advisor on neutrality policy. However, at that tim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internally and in terms of regional politics, was far from favorable for the Korean Empire's neutrality.
0: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하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군사력 규모를 보면 서울과 황실을 수호하는 이른바 친위대 규모는 5,000명에서 7,000명 규모였고 진위대라고 해서 지방을 방어하는 군대 규모는 15,000명 정도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영토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맞는데 그 요충지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청국 이런 강대국들은 세력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영토 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1: While it failed to achieve a neutral status like Belgium, the Korean Empire and Belgium continued to maintain steady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01.
0: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벨기에에서 열렸던 여러 가지 망국 공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2년 망국 해관 연합회와 망국 항업 공회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 우리 측에서는 망국 병원 공회에 우리 대표를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벨기에 철도 공회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벨기에는 우리 대한제국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Yes, I was very happy to visit it as soon as I arrived in Seoul about 1.5 year ago. And I must say I was quite impressed because it's a building which has a double significance, both symbolic and architectural. Symbolic because, of course, it used to be the face of the newly conclud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Belgium here in Seoul. And why architectural significance? Because I believe this is really a fine example of European classic architecture in Seoul.
1: Completed in 1905,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Having withstood more than 120 years of history and still standing today, what hidden stories might this building revea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To learn more about the hidden story contained within it, our team sought out an expert.
2: 네,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입니다. 1901년에 수교를 해서 1905년에 지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1903년이 넘어가면은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웬만큼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벨기에가 처음에 1901년에 수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멈칫했을 텐데 벨기에는 한국과 잘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9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5년에 완성까지 시켜버린 거죠. 그 얘기는 벨기에도 한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은 벨기에한테 그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 The Belgian consulate was originally built in what is now Haehyeon-dong, Jung-gu.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this area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t was adjacent to Jeongdong, where foreign legations were concentrated, and close to Sungnae-mun, one of the main gateways to Hanseong, present-day Seoul. It was also situated not far from Deoksugung Palace, where Emperor Gojong resided at the time. Standing with quiet dignity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in 1977, the building was relocated to its current site in Namhyeon-dong in 1982. Since 1970, the site had been owned by Commercial Bank of Korea, the predecessor of Uri Bank. When the bank decided to construct a high-rise building there,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was moved from its original location. It is said to have been the first case in which a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building in Korea was relocated and restored. The structure was completely dismantled, down to each individual brick, before being reassembled at its present site.
2: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벨기에도 이제 나라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이제 상실하고 나니까 팔고 떠났는데 다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국력이 규모가 커지고 벨기에도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랑 중요해지다 보니까. 벨기에에서 어떤 그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면 저 벨기에 영사관 다시 우리한테 좀 다시 팔 수 없느냐.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기에가 그걸 다시 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역사유산이라는 것에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용도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벨기에가 다시 사가는 게 어렵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졌었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그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1: Looking around this place brings to mind the moment 125 years ago when Korea and Belgium firs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 공용 화장실도 있고 안에 카페도 있고 여기서 전시도 했었는데 지금 전시 아마 바꾸는 중인지 안 열려 있네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제가 서촌 주민이거든요.

이사 온 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작년 겨울에 와서 겨울 좀 낮고 이제 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동네를 보러 왔는데 동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 작은 데서 오는 약간 안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요 안에 약간 마을 같은 게 있는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동네에 산책할 때 가지고 나가는

노트인데요. 그래서 아예 제목도 서촌 산책이라고 이름을 넣었고, 배화여고 담장 밑에 보면 그 활터가 있는데 활터에 이렇게 또 글씨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글씨도 쓰고 동네 뭐 풍경도 좀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동네 이사하면 동네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찾아보는 편인 것 같거든요. 동네에 익숙해지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면 저 끝쪽에 인왕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오긴길인데 오긴길 따라 이 골목에 보이는 뷰를 좀 그리고 있고 정자도 조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여행 드로잉 노트에는 이 오긴길에 약간 간단한 약도 같은 걸 좀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기록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락실을 저는 막 다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나중에 조금 커서 다닌 것 같아요, 오락실을. 진짜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이런 게 남아있는 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0: 어, 아, 오늘 사장님 안 계시는구나. 동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1: 대박.
0: 아니, 미술 전공인 건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취미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1: 대박.
0: 아니, 근데 제가 여기를 사실 처음에 판이니 할 때 너무.
1: 아, 판이니.
0: 울어.
1: 어, 솔직히.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 바로 질문이 계시는군요. 아, 네. 인사하러 왔어요.
2: 어머, 이런 분이셨어요?
1: 네.
2: 어머, 너무 예쁘다.
1: 그러고 있어요. 밖에서 요게 잠깐 요만하게 좀 그려볼.
2: 어, 의자 놔드려요?
1: 의자도 가지고 다니죠.
2: 아, 진짜요?
1: 약간 이렇게 그 자외선 받으면 조금 까매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2: 재생렌즈야.
1: 그거.
2: 선글라스로 변하는 그거. 거. 햇빛 받으면.
1: 그거 편할. 밖에서 조금 아무튼 이 동네를 여기를 좀 그리겠습니다. 네네. 네.

겨울에 이사 왔는데 지금 이제 봄 되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 동네가 어쨌든 이렇게 산으로 살짝 둘러싸여 있기도 해서 동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마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네요.

뭔가 수도원 같은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스테인드글라스도 조금씩 있고 이래서 이 건물이 대체 무엇일까 조금 항상 궁금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쪽 벽에 바로 그냥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뚫어서 와인셀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도 바위가 그냥 드러나 있고 여기는 그냥 바위를 두신 거죠, 이만큼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 같아서 눈독만 드리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서촌 정자부터 시작해서 수성동 계곡 올라가는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 이사와서 한 6개월 동안 뭐 사장님들이랑 인사하거나 이랬던 분들 이렇게 가게들 좀 그렸고 이 페이지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겸재정선의 수성동 계곡 그림이 있습니다. 겸재정선 그림에도 이 기린교가 있거든요. 어쨌든 수성동 계곡을 왔으니까 진경산수화의 느낌을 받아서 인왕제 색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리가 여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찾아볼게요.

오늘 초록초록하네요. 산수화의 느낌을 좀 넣으려고 오늘 일부러 수성흑연이라는 거를 이제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흑연인데 이게 가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을 갈아서 이렇게 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위는 흑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나무는 오늘 너무 초록초록 예뻐서 이거는 수채화로 해보고 있습니다. 인왕산의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면서 좀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확실히 많이 보고 기록하고 보면 어쨌든 애정도 생기고 각자 살고 계시는 동네에 뭔가 개입해보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왕산을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0: 자, 와이엇.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 할 수 있지?
1: 어, 와이엇.
0: 어, 알렉사. 어, 또 만났네요.
1: 어디 찾으세요?
0: 알렉사,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1: 아, 지하철역.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작년에도 한국에 왔어요.
0: 진짜?
1: 응.
0: 짱이다.
1: 따라와요.
0: 알렉사, 저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1: 아, 저쪽은 아니에요. 아, 이 옆쪽이네요. 따라와요. 아, 이상하네. 이쪽인 것 같았는데?
0: 알렉사,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저기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2: 아, 지하철역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1: 아, 그쪽?
2: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요.
3: Today, we'll cover some must-know travel expressions for when you come to Korea. Let's learn how to find your way using Korean. Remember learning 어디에 있어요 in season 1? Well, there's a shorter way to say the same thing. It's 어디에요? 어디 means where, and it's used to talk about specific places or locations. So to ask where something is, say 장소 plus 이 or 가 plus 어디에요? For example, if you're looking for the subway like Wyatt was, you say 지하철역이 어디에요? If you need to go to the bathroom, you say 화장실이 어디에요? If you say this to any Korean, most will kindly tell you the location you are looking for. When describing directions and expressions like 이쪽, 저쪽, 앞, 뒤, 옆, just like Wyatt, Alexa, and Hyojin did. 이쪽 means this way. 저쪽 means that way. 앞 means in front of. 뒤 means behind. 옆 means next to. For example, go this way in Korean is 이쪽으로 가세요. While go that way is 저쪽으로 가세요. To tell someone it's next to the convenience store, you can say 편의점 옆에 있어요. Let's look at an example. To say it's in front of the park, you can say 공원 앞에 있어요. Now, how about learning a little trick to make your Korean sound even better? First, there's the word 쭉. Add this to any direction to emphasize they need to keep going that way for a long time. You use it like this. 이쪽으로 쭉 가세요. Remember 오른쪽 from season 1? You can add it to that too. Say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Simple, righ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4: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2: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0: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2: 편의점 옆에 있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4: 이쪽으로 쭉 가세요. 이쪽으로 쭉 가세요.
0: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K-POP FOR PLANET은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 기호 행동을 벌이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라는 저희 캐치프레이즈처럼 죽은 지구에는 기업도 없고 소비자도 없잖아요. 1.5도씨의 그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로서 안전한 지구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일상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POP for Planet 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입니다.

0: K-POP을 정말 정말 좋아하던 K-POP 1세대 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학창시절 때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 안에서 저의 K-POP이 유일한 해방구였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는 나의 취미생활과 그다음에 나의 일을 뭔가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었어요. 흔히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실현되는 데까지 한 20년은 걸린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사회생활을 신문사 기자로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을 취재하러 가게 되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갈 때만 해도 그냥 지진, 그다음에 쓰나미 이 정도의 자연재해 현장으로만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더 무서운 게 원자원 사고였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의 필요성을 좀 절감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쭉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대학생인 누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사실 K-POP 플래닛의 구상이 시작되었는데요.
1: I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for a very long time. I fell in love with K-POP. When I met Haekyung to talk about the climate crisis, what went through my mind is that there's so many people like us, like me, the one that enjoy Korean culture, but also want to do bigger with the climate actions with the K-pop fans.
0: All together. So when I met Haekyung, 이미 K-pop 팬들이 이제 기후

0: 행동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그들을 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일은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한 문화이고요.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그 기업의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자연재해가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그런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K-POP 팬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영감을 받고 이 누룰이라는 친구와 함께 우리 K-POP 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알려보자. 그리고 K-POP 팬들이 이러한 행동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는 말 그대로 죽은 지구에 케이팝을 즐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문화를 더 오랫동안 건강한 지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라는 취지의 캠페인이에요. 케이팝 산업 안에서 좀 환경적으로 바꾸어야 될 어떤 요소들을 엔터사들도 나서서 같이 바꿔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는 왜 다들 실물 음반으로 뭔가 음악을 듣지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많이 즐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K-POP 앨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터사들이 이제 더 많은 앨범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앨범 안에 랜덤 포토카드라는 것을 넣는다든지, 내용물은 다 같은데 커버만 다 바꾼 그런 앨범을 판매해서 사실상 여러 장을 소장하고 싶게 만든다든지, 이 문제는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바꿔야 되는 관행이다라는 이제 문제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K-POP 플래닛이 우리가 좀 나서서 같이 팬들과 바꿔보자. 안 쓴 앨범을 기부받기로 했거든요. 2주 만에 8,000장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창고가 가득 찼고, 막 주말마다 활동가들이랑 모여서 이제 엔터사별로 다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엔터사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생산자인 엔터사들이 이 폐기물 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었고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엔터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BTS의 멤버이기도 한 J-HOPE이 아예 실물 음반이 없는 그 QR코드 디지털 앨범을 냈고요. K-POP 탄소 헌터스라는 캠페인인데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이게 음악 산업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사실은 라이브 공연입니다. 2007년도 영국 기준으로 했었을 때 라이브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음악 산업 전체 73%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음악 산업을 깨끗하게 하려면 콘서트를 반드시 저탄소, 그러니까 최대한 탄소를 줄이는 형태의 콘서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전부 저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엔터사들에서 ESG 리포트를 다 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JYP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제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가장 큰 이해 관계자가 팬들인 거잖아요. 그런 팬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했기 때문에 엔터사들도 변화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탄소 배출의 한 3%에서 많게는 8%까지 차지하는 그런 탄소 다배출 산업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주목했었던 거는 명품 브랜드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K-POP 아이돌들을 앰버서더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브랜딩을 또 하고, 명품은 굉장히 비싼데 그만큼의 가치를 할 것인가, 그 프리미엄이 정말 있는가, 기후 문제에서는 그들은 정말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이제 흥행 보증 수표였던 블랙핑크가 앰버서더를 하고 있는 명품들을 대표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블랙핑크를 골랐던 이유는 뭐 그 당시에 인기도 있었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에서 그들이 앰버서더를 했었거든요. 좀 더 이제 기후 전문적인 리서치를 하는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들의 이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실망스럽게도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블랙핑크의 팬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K-POP 팬들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죠. 시위 트럭을 이제 기업 앞에다가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우린 더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기업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중에 이제 구찌와 생로랑을 가지고 있는 캐링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좀 대화하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0%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캠페인 이후에 작년에 이제 44%까지 달성을 했고, 저희는 100%가 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팬들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만나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후 뉴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아이돌 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좀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고요. 이제 기업들이 좀 숨겨진 진실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1: 초창기 때부터 쭉 하고 있고 K-POP 팬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모으고 산업계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보고 아 정말로 K-POP 팬덤들이 이러한 힘이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실감하면서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K-POP 팬이라고 하면 기후행동,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저절로 연상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목표인데요.
2: It felt like sometimes we can become unheard in the climate community. So having K-POP for Planet as a platform, it's like finding a home and also a safe place to communicate further. So that's what we are also hoping K-POP for Planet can be for people like me.
0: 누구든지 이제 기업과 그리고 정부의 어떤 좀 성실한 기후 약속 이행을 하는데 나도 힘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를 찾아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힘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토소한 일상에 연결해서 저는 삶이 이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기후위기라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그러한 일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자기야, 내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 훈은 자기를 만든 사람의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대. 그래서 가끔 지가 자기를 만든 그 사람이냐 굴어. 내가 인간이었을 땐 말이죠 같은 말을도 해. 그러다가는 알아요, 난 기계죠. 하지만 인간의 인격의 가능성도 약간은 있기는 해요. 같은 말을 해. 만약에 말이야, 사람의 인격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면 그 입력된 정보 데이터를 인간의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설령 세상에 영혼이 없다 해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마음이 기록 안에 담길 수 있다면 말이야, 그러면 사람에게 남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도 불완전 하나만 정보 데이터니 이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적어도 그 파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 누군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 말이야. 만약 정보가 인격일 수 있다면 내 기억 속의 당신도 인격일 수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기억하니까 나와 함께 나라는 이 생체 컴퓨터 안에 정보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살고자 해.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명이자 흔적이 바로 나니까. 내가 당신의 유적이니까. 고마워, 내 사랑. 아침에 눈을 뜨면서 속삭여. 밤에 잠이 들면서 속삭여. 내 안에 있는 당신에게 속삭여.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당신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죽었든, 살았든, 무한의 별무리를 여행하고 있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하프클린스가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 들었을 때 별 생각이 예, 그래서 돈 들어오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게 알려진 다음에 기사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고 주변의 작가들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아, 좋은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SF 작가 중에는 전공이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심리학과라고 별로 특이하지 않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은 요새 글 쓰는 사람들이 돈벌이로 많이 하는 직업이라 역시나 그렇게 특이하지 않고요. 단지 제가 했을 때는 좀 더 게임 초창기라서 그 당시에 게임 개발자가 많지는 않았죠. 심리학을 얘기하면 심리학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애쓰는 학문이라서 과학 전반을 좀 얇게 배워요. 그게 SF를 쓰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예, 무엇보다도 상담하고 임상을 기본으로 배우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글 쓰는 동안은 멘탈 관리가 필수인데 자기 자신을 상담할 수가 있으니까 예, 도움이 되더군요. 그리고 게임 개발 경험은 다른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데 게임 시장이 문학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사실은 영화 시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15년 전에 만든 제 작품이 지금도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미 수출도 많이 해봤고 예, 세계의 팬들도 많이 있어 보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다고 해도 그 정도의 피드백이나 사랑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충족이 다 됐다고 해야 되나?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낯설게 하기 기법인데 사실 SF에서는 굉장히 흔히 쓰는 기법이고요. 흔히 SF에서 외계인이나 이종족이 나올 때 정말 이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 위한 외부의 시선을 가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구나 현재 나라나 현재 제도 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시선을 가정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이코드라마를 했는데 사이코드라마의 기본 기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인공이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 일어나 보라고 한 다음에 연기자가 와서 그 주인공이 했던 행동하고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걸 옆에서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 봤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때가 많아요. 아마 SF에서 그 기법도 비슷한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네, 뭐 제가 뭐라고 소설을 쓸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소설을 쓰면서 생겨난 인연도 많고 또 그 인연이 좋은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이구나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네. 계속 감사하며 살겠다고 생각하죠. 예, 사실 제가 SF를 쓰려고 해서 SF를 쓴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썼더니 그걸 독자들이 SF라고 해석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어떤 유행하는 소설에 맞추거나 그냥 받아들여지는 소설에 맞춰서 썼다면은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쩌면 아예 작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소설이 꼭 SF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소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미권 SF 독자들은 SF를 다르게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리뷰를 보면 한국 독자 반응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부분도 비슷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사실 우리가 영미권 문학을 가져와서 읽을 때도 사실 비슷하게 읽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서 소설을 쓸 때 크게 개의치 않고 한국 독자들에게 맞추어 써도 마찬가지로 세계 독자들도 비슷하게 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작품이 좋으면 수출된다고 믿으면 좋은데 제 느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문학이 세계 문학이 되는 데는 나라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문학은 자본이 전혀 들지 않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나 훌륭한 작가들이 있을 거고 단지 우리가 그들을 접하지 못할 뿐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문학이 지금 수출이 많이 되는 것도 다른 문화가 수출이 되는 것도 역시 나라의 힘이 조금 더 세져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국격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인권이나 환경이나 난민이나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도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네, 국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0: 판잎장이야, 그냥.
1: 판잎장은 그 지지는 게 판잎장이야. 자갈자갈 지지, 이거는. 묵기 안 하고 자갈자갈 지지.
0: 국 비슷해야.
1: 아이, 국도 되지만은, 국은 물을 많이 안 잡아, 이거는. 자갈자갈 지지하지 마시지.
0: 그 전에 뭐가 있어? 판잎하고 된장하고 파, 마늘 그거 몇개더 있어? 그거 넣고 한
1: 아, 이거 삶아가지고, 저, 울카가지고, 지지만 맛있어, 이것도.
0: 장이 맛있어야 맛있지. 옛날엔 장만 넣고 한 게.
1: 메주를, 콩을 삶아서 푹 삶아오래도록, 콩이 좀 이색되게 푹 삶아가지고, 찌가지고, 요래 만들어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떠. 그럼 슬 새고 봄에 담아. 소금 풀어서. 우리 집이 남양집이요. 그래서 유리창 밖으로 이런 쇠말목을 걸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바싹 말르면 술 전에 방에다 들이놔. 방에다 띄우면 좋은데 방을 뜨시게 해야 하잖아. 그래, 거기서 말름이, 뜸이, 술 세고 이제 담아. 소금 풀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특히는 이제 말날 많이 담지. 자갈자갈 지지만 이제 비벼먹고. 좀
0: 예,
1: 골고루만
0: 그래도
1: 지지만 말아먹고, 그래.
0: 집에서 해 먹을 때는 자글자글 지지는 건 몰라도.

0: 그 초상나사 하고 이럴 땐 물크름하게 국 비슷하게 했어요. 그냥 국보다 조금 물을 덜 붓고. 그래, 그래서 이제 국 대신 먹는 거요. 뭐, 반찬이 없으니까. 그래,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팥이 다 익었을 때, 팥잎이 떨어질 무렵에 따서 말려.
1: 보관할 말리사지.
0: 지금은 망이 있잖아. 왜 그런 데다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다락기도 있었고, 왜 나물 뜯는, 산에 가서 나물 뜯는 다락기. 그런 데도 놓고, 이래 뭐, 지프로 엮은.
1: 둥그메기 그런 데다가 넣어봤대야. 팥잎 말린 거는. 어른들은 다 알지. 그 전에 먹어봐서.
0: 이거
1: 시방
0: 아는
1: 다르지.
0: 분이 몇분 없어. 봤으니까, 어른들이. 나도 20살 넘어서는 안 먹어봤어. 이제 20살 넘어서는 싫다고. 싫다고 해서 먹고, 이건 20살 안쪽에 클때 먹고.
1: 나도 그 전에 먹어봤지. 이거 시방은 안 먹어봤어요. 다
0: 팥잎 열고 해서,
1: 해봤어야지.
0: 팥잎 해 잡숴봤어?
1: 그 전에 해 먹어봤어.
0: 삶아서 이제 꼭 짜서 아주 쫑쫑 썰어야 돼.
1: 이거는 찌르기야.
0: 시라고는
1: 팥잎이 찌르기야.
0: 약간 거칠게 썰어도 되는데, 이거는 쫑쫑 썰어서 된장 넣고 주물러. 매 주물러가지고 거기다 물 약간 좀 흥정하게 보여야. 그래가지고 이제 끓이면서 마늘 넣고 파 넣고.
1: 그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0: 팥빵.
1: 아이고, 푹 삶아야 돼, 이거는. 나
0: 급하면 그냥 먹어도 되고.
1: 이거 욱해서 먹어야 돼. 독해, 이것도. 독해.
0: 시라고 비슷해, 시라고도. 시라고도 뭐 급하면 금방 해서도 먹고 하잖아. 그거 비슷해.

0: 잘게 썰어졌어.
1: 잘게 썰었어.
0: 일단은 끓으면
1: 어?
0: 끓으면 나
1: 물 좀 더 조금 달라고 해. 어?
0: 아니요, 다 칠해가지고 넣어두래.
1: 잘본 해야지 되지.
0: 물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 이게 이제
1: 괜찮아, 이제 달아.
0: 고구마 잎어리, 뭐 무 잎어리 이런 거는 이래 된장 넣고 지지 먹는 게 괜찮고, 줄기채.
1: 줄기까지.
0: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엄청이 따다가 삶아서 말려가지고 된장 넣고 이렇게 지지서 많이 해 먹었어. 그거.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시게 된 계기는 영동군에 이제 1958년도에 특히 이 주곡리 마을에 영동 최초로 이제 포도 묘목이 보급이 되면서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제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서태평양의 한 제도의 섬으로 강제징용을 가셨어요. 일본 군속에 이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셨었는데 포로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스페인 장교들하고 이제 스페인 병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도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포도 묘목 보급이 있었다는 걸 아신 뒤에 바로 이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가 1965년도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이제 어머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시작을 했던 초기에는 사실 이만큼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7평 정도 되는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서부터 포도 재배가 시작이 돼서 아버님 때 실제로 한 8,000평이 넘는 포도밭을 이제 경작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생과출하를 하셨었고요. 생과출하를 하고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조금 너슬너슬하거나 이런 이제 잉여포도를 가지고 소량 포도주를 빚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던 해에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 확신은 물론 여기 영동군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와인메이커라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했었었고, 또좀 도전한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는 수준으로 이제 배웠었고, 영동 아카데미를 지나서, 서울에 이제, 한국 와인, 이제, 협회, 한국 와인 협회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와인 스쿨에서 양조학을 이제 배웠고, 또 이제 여기 지역의 대학교인 영동대학교, 지금 유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동대학교 와인 발효 식품학과에 이제 편입학해서 만학도로 편입학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버님하고 가장 트러블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실무로 다져져 있던 그래도 이렇게 경험에서 다져져 있던 노하우가 분명히 많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책으로 배운 부분이 좀 많았어서 아버지랑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달랐는데 무첨가물 뭐 내추럴 와인이라는 걸 이제 목표점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벌어졌던 게 조금씩 다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포도를 수확하기로 했던 날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각각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서 온전히 제가 혼자 이제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에 만든 와인들이 그 다음 해 이제 품평 대회에서 좋은 상도 받고 또 국가 지정 술품질 인증도 받으면서 그때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라고 이렇게 좀큰 책임 그리고 또 권한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벨 얼리라는 포도하고 또 산머루 이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는 일단 과피 껍질이 얇기 때문에 색이 약간 누빗빛, 약간 밝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고, 향으로서도 약간 좀 온화한 향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머루는 두꺼운 껍질에서 나오는 그 적색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뭐, 붉은 걸 지나서 거의 뭐 암적색, 어두운 색깔의 적색을 이제 내고, 또, 안에 이제 이 과육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쓰고 텁텁하고 또 산미도 높은 와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향미 자체에서도 이 야생성, 야생에서 나는 그런 야생 나무 향 같은 것들이 좀 진하게 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영동 안에 있습니다. 와인용 같은 경우는 완숙을 지나서 과숙기 때,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둘째 주가 이제 보통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2011년도까지도 특품만 생과출하하고 그 밑에 등급, 상등급과 보통등급 같은 경우는 술을 만들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량 다 특품, 상품, 보통등급 할거 없이 전량 다 술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이 으깨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와인에 들어가는 이제 보존료나 산화 방지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추럴 와인 내지는 뭐 레드 와인을 좀잘 만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는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 부분 하고 이제 도매 유통 그리고 온라인 판매 그리고 이제 뭐 크게는 수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연구 분야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 학술 부분 그리고 또 생산자 이렇게 산학연관이 이렇게 잘 협력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영동 와인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시장이 커지고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주변의 포도 농가들을 같이 이제 고르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좀 익숙한 맛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익숙하고 친숙한 맛. 다양한 기분 좋은 자리에는 항상 와인이 좀 같이 했으면 하고, 저도 지금 물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 산마루는 야생의 머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그 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야생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송이가 그렇게 포도만큼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알도 더 작고, 껍질도 굉장히 두꺼운데, 대신에 이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좀 묵직한 바디감, 무게감에 그리고 색도도 좀 진하고 좀 텁텁하고 또 신맛을 내는 정통 드라이 와인을 만들기에는 딱 적당합니다. 과육도 굉장히 적고 또 으깼을 때 국물의 양도 일반 포도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비율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포도보다는 수확기가 3에서 4주 정도가 좀 늦습니다. 9월 마지막 째주 내지는 10월 첫주 정도가 될것 같고요. 색도 또 중요하지만 직접 이제 먹어보고 내지는 이제 당도나 산도를 체크해보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와인 숙성고를 생각하시면 이제 오크통, 나무통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크통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숙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 품종들은 그 포도 품종의 특징이 더잘 나타납니다. 1년 내외로 조금 단기 숙성을 했을 때 평가가 더 좋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탁한 원액을 바로 이쪽으로 들여와서 한달 간격으로 한달 정도의 이런 저온 시간이 이제 저온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위로는 맑은 술이 떠오르고 밑에는 아주 바닥에는 좀 뻑뻑한 술이 가라앉고 그 위에는 약간 좀 탁한 층이 그리고 또 위에는 맑은 층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위에 맑은 술들은 맑은 원액끼리만 따로 모아놓고 밑에 탁한 층들끼리 따로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하증이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 윗술 따라내는 작업을 한세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여과를 한 만큼 이제 좀 빛깔 좋은 원액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과기나 이런 물리적인 그 필터를 지나지 않음으로써 색도 조금 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향미 성분 또한 많이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발효를 거친 뒤에 이공간에서 1년 정도 이제 최종 숙성을 하게 됩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와인살롱이라는 모임이 이제 그 와인 연구소가 있어요, 영동에. 와인 연구소 산하 모임이에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출시되는 새로운 와인은 거기서 첫 번째 먼저 시험을 또 한번 해보고, 또 서로 뭐 와인 지금 흐름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그런 모든 정보를 다 함께 하는 거죠.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과 우리 영동 와인이, 한국 와인이 어떻게 매칭이 잘 어울릴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홍어하고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빔밥에는 스위트 와인이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레드 와인 드라이가 동네 파전하고 또 너무 궁합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했을 때그 술을 막걸리가 아니고 포도주를 장독에다가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나누고 잔치를 하셨어요. 웃기는 게막 막걸리 퍼듯이 바가지로 그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저게 막걸리인지 포도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맛은 되게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어떠한 비결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느냐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엿기름, 엿기름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모자란 가당은 약간 사카린 정도 넣고 포도를 넣고 주물주물 해갖고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켜서 뭐, 한 달, 두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위에 붕 뜨잖아요. 이제 건더기가. 그럼 건더기를 떠내고 밑에 이제 그 액체를 소쿠리에다가 받쳐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2차 잔당 발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장독에다가 액체를 넣고 이제 위에 맑은 액체만 떠서 주전자에다가 막 그냥 약간 이제 지금같이 투명하고 맑은 와인은 아니었겠죠. 약간 막걸리 같은 이제 조금 투박한 색깔 레딘 포도주였죠. 그게 최초로 저희 아버님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발효는 이 항아리인데 이그 입구가 큰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발효한 포도주를 걸러서 놔두는, 저장하는 포도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독을 묻어서 아구리가 작은 그런 장독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뭐 비닐이나 이렇게 담고 다시 뚜껑을 덮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포도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친구가 같은 마을에 조금 아시는 분이 계셨대요. 아버님 친구하고 아버님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 캠벨이란 포도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삼베보재기에 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축축하게 해가지고 그 묘목을 가지고 와서 삽목을 끊어서 땅에다가 꼽아가지고 그게 이게 넓혀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주문국어식으로 이제 들은 대로 만드셨고, 하지만 그 와인이 와인이라고 할수 없고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의 포도주였고, 저희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또 영동대학교 발효 교육과에서 교육을 공부를 몇 년간 이제 그 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그만의 또 와인의 맛이 특이했고, 또 저희 아들은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을 가지고 배운 대로 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와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그 맛이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만든 이제 와인이라고 볼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 남편의 그 시작은 내추럴 와인의 시작이었고, 그 나름대로 그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가 이 농사를 탈피해서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남편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줄게. 1점만 더 줄까 싶어요.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What circumstances led Korea to establish relations with Belgium? To find out more, our team reached out to an expert for her insights.
1: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건양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퇴직하고 현재는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에서 서양 관련 그 공사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Before learning about the background of Korea's diplomatic relations with Belgium, we decided to ask the professor about the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Joseon in the late 18th century.
1: 우리나라에 수교를 요청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도 그랬죠. 불란서도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미양요, 병인양요로 이어졌고

네, 우리하고 일본은 조선시대 동안에 교린 관계를 맺었던 관계입니다. 그래, 서구와는 우리가 교섭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교린 관계에 있었던 일본과는 얼마든지 교섭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적인 침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운양호라는 군함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연안을 측량을 하고 그러면서 도발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그때 무렵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로 대립 그리고 청일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전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도모를 해서 중립화를 추진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1: And after changing the nation's name to the Korean Empire, Emperor Gojong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idea of neutrality as part of his foreign policy from the 1890s. Then, in 1903, Emperor Gojong appointed a Belgian diplomat, Ademar de Coigne, as an advisor on neutrality policy. However, at that tim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internally and in terms of regional politics, was far from favorable for the Korean Empire's neutrality.
0: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하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군사력 규모를 보면 서울과 황실을 수호하는 이른바 친위대 규모는 5,000명에서 7,000명 규모였고 진위대라고 해서 지방을 방어하는 군대 규모는 15,000명 정도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영토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맞는데 그 요충지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청국 이런 강대국들은 세력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영토 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1: While it failed to achieve a neutral status like Belgium, the Korean Empire and Belgium continued to maintain steady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01.
0: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벨기에에서 열렸던 여러 가지 망국 공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2년 망국 해관 연합회와 망국 항업 공회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 우리 측에서는 망국 병원 공회에 우리 대표를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벨기에 철도 공회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벨기에는 우리 대한제국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Yes, I was very happy to visit it as soon as I arrived in Seoul about 1.5 year ago. And I must say I was quite impressed because it's a building which has a double significance, both symbolic and architectural. Symbolic because, of course, it used to be the face of the newly conclud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Belgium here in Seoul. And why architectural significance? Because I believe this is really a fine example of European classic architecture in Seoul.
1: Completed in 1905,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Having withstood more than 120 years of history and still standing today, what hidden stories might this building revea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To learn more about the hidden story contained within it, our team sought out an expert.
2: 네,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입니다. 1901년에 수교를 해서 1905년에 지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1903년이 넘어가면은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웬만큼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벨기에가 처음에 1901년에 수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멈칫했을 텐데 벨기에는 한국과 잘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9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5년에 완성까지 시켜버린 거죠. 그 얘기는 벨기에도 한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은 벨기에한테 그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 The Belgian consulate was originally built in what is now Haehyeon-dong, Jung-gu.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this area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t was adjacent to Jeongdong, where foreign legations were concentrated, and close to Sungnae-mun, one of the main gateways to Hanseong, present-day Seoul. It was also situated not far from Deoksugung Palace, where Emperor Gojong resided at the time. Standing with quiet dignity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in 1977, the building was relocated to its current site in Namhyeon-dong in 1982. Since 1970, the site had been owned by Commercial Bank of Korea, the predecessor of Uri Bank. When the bank decided to construct a high-rise building there,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was moved from its original location. It is said to have been the first case in which a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building in Korea was relocated and restored. The structure was completely dismantled, down to each individual brick, before being reassembled at its present site.
2: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벨기에도 이제 나라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이제 상실하고 나니까 팔고 떠났는데 다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국력이 규모가 커지고 벨기에도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랑 중요해지다 보니까. 벨기에에서 어떤 그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면 저 벨기에 영사관 다시 우리한테 좀 다시 팔 수 없느냐.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기에가 그걸 다시 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역사유산이라는 것에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용도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벨기에가 다시 사가는 게 어렵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졌었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그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1: Looking around this place brings to mind the moment 125 years ago when Korea and Belgium firs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t was an era of opening ports when people from distant lands and new ideas flowed in without pause. In 1901, Korea and Belgium too formed their first connection in that spirit. And since the two nations first joined hands, layer upon layer of exchange has accumulated over the past 125 years of shared history. Among those many records, we turned our attention to one individual. The person we focused on is the very figure in this photograph. The hidden story behind this figure continues in the next episode.

살다 보면 뭐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럴 때 은을 닦아내면 다시 찬란하게 빛나듯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 작품을 보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작은 위로와 나도 다시 반짝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속공예가 황혜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정화한복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집에는 자개로 만들어진 옷장과 화장대 등이 있었고요. 옷장에는 고운 놀이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도 배워가며 손으로 만드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요.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제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보석들을 만지면서 금속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금속 조형을 공부하였는데요. 대학생 때 만들었던 장신구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 5일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오카치마치에 있는 작업실에 나가서 작업을 이어왔었는데요.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 일본에서 이제 동료들과 회식을 하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롱차를 마시면서 동료들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맥주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라는 게 궁금해져서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힘든 마음이나 그런 고단한 생각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마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잔 작품은 투각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그날의 고단함과 힘든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 개인전은 제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면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선보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난국죽이라고 하죠.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것도 있었고 오야시나 포도, 복숭아, 소나무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들었던 모든 모티브들은 차로 끓여 마실 수 있거나 술로 담궈 마실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대한제국 황실의 후손인 이해선 사진가님의 손주분이 개인전에 방문해 주셨고 오야 은잔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황실 유품으로 갖고 계시던 오얏 금잔은 한국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시고 제사 때는 제가 만든 오얏 은잔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뜻깊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재성 작업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 잠재성, 분명히 존재하는 잠재성,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지켜온 중심, 그리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믿고 그 중심을 지켜낸 사람들이 언젠가 피어낼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잠재성 시리즈에서는 아직은 완전히 피어나지 않은 듯한 하지만 이제 곧 피어남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꽃의 형상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는 것처럼 저 또한 자연스럽게 모티브가 꽃에 비슷한 형상이 되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떠한 꽃을 보고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꽃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대로 제가 해석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이즈별로 작품이 나뉘는데요. 15cm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명이 잠재성이고요. 30cm 작품 같은 경우는 잠재성 공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형상화하고 싶어서 사이즈별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잠재성 공명 같은 경우에는 역동성이라든지 사선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방향성,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으로 배열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빛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잠재성 시리즈에는 전부 중심에 큐빅을 세팅하였는데요. 유리 안에 은 조각을 놔둔 이유는 유리가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창 같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작품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산화를 하다 보니까 유리구 안에 은 조각을 놔두면서 그 놓인 공간에서 유리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기에 호흡하며 천천히 색이 물들어가는 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품에 도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 숨쉬는 그런 예술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은이 공기 중에 산화해서 검게 변화하지만 다시 정성스럽게 닦으면 본래의 빛에 되찾거든요. 저에게 은의 산화는 빛을 잃어가는 퇴색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가장 솔직하게 받아들일 과정입니다. 그렇게 살아 숨쉬는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에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잠재성 작품은 유리구 속 안에 있는 은의 조각들이 공기와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색을 입어갑니다. 이러한 점이 매력적이어서 저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전시를 개최한 갤러리는 화이트스톤 갤러리입니다. 이번에 전시를 했을 때 오프닝 리셉션에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습니다. 주얼리 작가야? 주얼리 디자이너야? 금속 조금 작가야?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는 제 작품들을 쭉 보시더니 작가님, 제 잠재성과 가장 닮아있는 작품은 이 작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은 처음에 찬란하게 눈부시게 빛나지만 공기 중에 검게 산화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변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정직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을 주 재료로 작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자처럼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작가이고 싶습니다.

0: A large number of air pollutants are generated in different industrial sites dur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waste treatment process. MicroOne has developed highly functional filters that can contribute to tackl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e look into MicroOne, which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industrial filters and emerged as a provider of environmental and energy solutions. MicroOne is located in Cheona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produced source materials and parts based on its own skills. It has manufactured and operated facilities for large-scale atmospheric environmental plants. By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irm has obtained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1: MicroOne은 대기 환경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필터와 환경 설비,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대기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과 같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필터 기술부터 설비, 연구 개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PTFE 멤브레인 녹색 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였으며 2025년에는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를 인증을 획득하였고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MicroOne has developed Asia's first catalytic filter, which can sort out fine dust with micrometer-sized particle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delivered its products to the steel and cement industries, which produce a huge amount of fine dust.
2: 저희 캐타필 촉매 필터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복합 대기 오염 저감 기술입니다.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기술을 결합해 초미세먼지 포집과 유해가스 저감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 에너지 절감과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집진과 탈질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 활용성과 유지관리 효율도 높였습니다. 현재 발전소, 소각시설, 산업용 보일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0: The heat energy recovery equipment is one of the core facilities of the company. The equipment can deal with industrial waste more safely and effectively. And the catalytic filter of the compan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operating the facility. Based on the membrane-based technologies and sophisticated designs, the firm has provide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3: 저희 마이크로원의 카타필 촉매 필터는 촉매, 부직포, 멤브레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FE 멤브레인은 분진을 90% 이상 포집하여 촉매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PTFE 멤브레인은 원료인 PTFE 분말과 윤활제를 혼합한 후 압축, 압출, 압연, 연신, 소결 과정을 거쳐 촉매 필터에 적합한 멤브레인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촉매 필터 중 촉매 지지체 역할을 하는 PTFE 부직포에 촉매를 코팅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브레인과 촉매가 담지된 PTFE 부직포를 결합하는 합지 공정을 통해 촉매 필터가 완성됩니다.
0: When the exhaust gas passes through the filter, fine dust particles are filtered out. Harmful gases penetrate the catalyst layer and it is purified after going through chemical reactions. A single filter can get rid of dust and harmful gases at the same time. What is more, nitrogen oxide can be converted into nitrogen and water, so the amount of emitted nitrogen oxide can be decreased. Also, it can provide a reduction effect of air pollutant emissions.
2: 마이크로원의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은 필터 기술과 촉매 기술을 하나로 융합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집진설비와 탈진설비를 각각 운영해야 했지만 저희 캐터필 촉매필터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집진 성능과 안정적인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Micro One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future environmental technologies. It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dust collecting systems, as well as methods that can reduce the emissions of harmful gases and carbon dioxide.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materials that can provide stable operation even under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2: 저희 마이크론 연구소는 저온 환경에서도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촉매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HCN 등 다양한 유해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촉매 연구와 현장 실증 과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촉매 필터에 최적화된 PTFE 멤브레인 개발을 통해서 성능과 내구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2차전지, 수처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 연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dvancing into the Taiwanese waste incineration market, which has been highly regulated. By fulfilling the strengthened emission standards,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concentration level of the waste materials.
1: 저희 마이크로원은 지속 가능한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기환경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EPTFE 멤브레인과 촉매 필터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 저감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 설비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Micro On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that can better preserv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베 부작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죽,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도 넣고 냉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갑자기 나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
1: 여로막달려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그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무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냐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교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기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축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역 펼때다 나오죠. 뭐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치계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러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러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지.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 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 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런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9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1분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 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 했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환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 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환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넣을 거 넣고 닭의 다리를 이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 밥이 잘 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지.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 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환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국물이 물 색깔이 노릇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죠.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좁쌀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좁쌀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이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뭐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이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이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참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예,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 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네,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의 환기백숙회

가서 제천에 오면 꼭 한기백숙을 와서 먹어볼 수 있는 한기백숙을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방귀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방귀백숙은 건강이 이게 제일 첫째에 굽는 음식이라고 내가 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0: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원 방송영상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나아름입니다.
1: 아름이는 되게 잘 웃는 아이였어요. 되게 좋았던 인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름이 보고 좀 불편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아, 웃음이 네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대화할 것들,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감추거나 누를 수도 있으니까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 이제 말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던 아이예요. 큰 사고 없이 자라서 빼어난 작가들로 한국 다큐와 아시아 다큐 시일의 어떤 빛나는 보석들로 컸다. 그런 성장케? 그래서 이렇게 아름이와의 첫 만남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 사실 제가 뭐 필모그래피에 뭐 핑크페미, 순간이동, 외국소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제일 처음으로 어떤 영화제나 극장에 걸렸던 작품이 예술사 2학년 때 팀플로 만들었던 나를 위한 변명이라는

0: 제목의 작품이었어요. 그 제목이 나의 작품 세계를 관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좀 제 작품에서 보면 사회적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하지 못했나? 그리고 내가 좀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부채감에서 시작된 작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쉬웠던 무언가들이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변화를 조금 만들고 싶었던 마음들이 담겼던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7년에 만든 작품이었어요. 탄핵 이후에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우린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시민이 돼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잘 못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동시대의 또래 친구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되게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어? 물어봤을 때 내가 잘 말을 못해서 다큐멘터리로 대신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현실에 나는 너무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용기가 없던 거예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뭔가 카메라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만들 2018년에 미투라는 어떤 거대한 또 운동이 시작할 때였었는데 저는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고 여성 인권 운동의 현장들이 약간 저의 놀이터였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맡길 사람이 없었고 항상 저를 그런 데 데리고 가서 좀 페미니즘 조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본 되게 멋있는 언니들은 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별로 치마도 입지 않고 저도 그렇게 유치원 원복도 안 입겠다 막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크면서 그게 놀림거리가 됐었어요. 조금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게 숨겨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삿대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은 페미니스트를 살기보다는 핑크색 공주병이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해서 핑크색에 숨었던 어떤 과거들이 있었어요. 어떤 미투라는 사회적 흐름을 딱 마주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지? 고백을 하면서 이 새로운 변화에 또 내 어떤 역할을 찾고 싶어서 만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획했을 때는 우리 엄마는 페미니스트 막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엔딩에서는 내가 진짜 멋있게 모든 내 핑크색 물건들을 버리고 완전 탈코르셋을 하고 집회 현장에 가서 쇼커트를 해갖고 멋있게 발언하는 나의 모습 이걸로 끝내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페미니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었어요. 핑크색을 좋아해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1: 순간이동.
0: 한국 감독 둘, 일본 감독 둘에서 네 명이 같은 조가 됐는데요.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일본에 있는 감독님이 이제 자기 책장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82년생 김지영의 일본판 책이 있는 거가 딱 들어왔었고 이렇게 같은 책을 그래도 읽은 경험이 있고 이런 연결 지점이 있구나라는 게 좀 신선한 어떤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걸로부터 좀 다큐멘터리 기획을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98년, 95년에 일본, 한국에서 태어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왔냐에 대한 좀 리서치를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성장 과정을 얘기를 했고 제사 문화라든가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우리가 되게 비슷한 경험들을 나눴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통 지점을 조금 연결을 했었고 포인트를 잡아서 순간이동의 다큐멘터리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온라인으로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돼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던 게 있어갖고 여기 아트 콜라이더랩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어떤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AR, 뭐 매핑 같은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됐고 다큐멘터리에 활용할 통할 수 있겠다.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증강 형식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1: 아르미는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다. 트랜스아시아적인 어떤 인터코스 통해서 좋은 작가들과 만나고 대면 혹은 비대면 사이버스페이스와 실제적 세계를 오가면서 흥미로운 어떤 시험과 모험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해내서 그 부분의 성과가 단편으로 되게 빛났다.
2: 내가 태어나던 날 군부 독재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3: 안녕하세요. 나는 나마입니다. 지금부터 애국가 극장이 있겠습니다.
0: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대학교 때 이제 CC였지만 저희 엄마는 되게 진보적인 이제 여성 인권 활동가가 되었고 저희 아빠는 좀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둘의 다른 정치적 입장 차이에서 갈등하면서 커온 저의 어떤 이야기이고 그 다음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제 작품입니다. 등장 장면이 저는 이 작품을 딱 아우르는 정말 마스터 샷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건 진짜 의도한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주구장창 찍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날도 등산을 간다고 하길래 저는 절대 따라가지 않지만 이 촬영과 작품을 위해서 가벼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엄마의 길을 선택을 해야지 이게 나중에 편집해서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감독으로서의 판단을 해서 엄마의 길을 선택하는 걸로 네, 촬영을 했습니다.
1: 이 재치가 저 친구의 다큐멘터리 코드입니다. 아름의 다큐는 되게 진지하고 문제적이기도 하지만 그걸 품어내고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까불고 가볍게 톡톡해서 웃음을 지어내게 합니다. 그걸 되게 이 시대에 많이들 즐거워하고 한 모범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저번 달에 대만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애국소녀를 상영했었어요. 나와 국적도 다르고 다른 삶을 산 어떤 외국인에게 이거 정말 내 얘기 같아 라는 말을 제가 대만에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아 비슷한 경험들을 했고 와닿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저한테 좀 큰 에너지를 줬던 것 같고 저한테 좀 큰 용기를 줬던 것이 관객들이 저를 보기 전에 이 작품 정보만 봤을 때는 아, 이 감독이 굉장히 강인한 성격이고 피 한 방울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감독일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소녀 같은 이런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되게 자기한테도 되게 큰 용기로 다가왔다라는 말이 저한테도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짠.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 달 다니고 아, 이 학교를 내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평화주의자고 논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왜 그래요? 이런 예술가들과 내가 어떻게 어울려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논쟁을 피하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제가 돌아보면 세상을 바라보 여러 시각들을 배운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누군가에게는 소외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배우게 된 시간들인 것 같아요. 다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충격적인 이제 아, 이 학교를 못 다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통무예라는 수업을 1학년 1학기에 들었어요. 항상 이게 두 명 파트너를 지어서 이제 칼싸움 무예를 하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연기과 분이랑 짝이 지어져서 하는데 그분이 막 눈빛 연기부터 해서 막 진짜 저를 정말 칼로 찌를 것 같은 이런 행동과 표정들을 해서 제가 진짜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었어요. 막 이런 기합 소리를 내야 되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무예뿐만 아니라 뭐 토론 수업이든 뭐 이런 거에서 아 내가 뭔가 목소리를 내기 너무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마지막에 선생님이 무예를 누가 얼마나 잘하냐라기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특성에서 얼마나 더 이거를 깨고 나와서 노력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려운 걸 얼마나 도전하고 나의 이런 성격을 살리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좀 용기를 주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이 다른 수업들을 듣는 데 있어서 또 되게 좋은 어떤

0: 어떤 지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름 혼자만의 이제 길이 되게 외롭고 힘들 텐데 터전을 더 넓혀서 작가 우정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바깥으로 가라. 트랜스아시아적인 어떤 여행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 가라. 뿐만 아니라 아름이 8년 동안 예종에서 스스로가 가져왔던 자기 작업의 어떤 코드, 규칙, 또 이제는 깨라. 그걸 깨는 자기 파괴의 시간이 왔다. 마지막으로 요청하면 공부해야 된다. 다큐가 뭐고 예술은 뭐고 이 시대를 어떤 언어로서 살아가야 될지 많은 것 읽고 쓰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좀 더 무장을 단디해라.
0: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할 때 사실 제가 진짜 많이 울어요. 되게 잘 울고 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학교 밖 어른들도 너 그렇게 약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겠냐 그렇게 맨날 울고 그래갖고 어떻게 이런 첨예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아 내가 조금 성격을 바꿔야 되나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되게 울면서도 계속 질문을 멈추지 않는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다는 거 그리고 좀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된다는 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울고 질척거리고 막 우유부단하고 하더라도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계속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네, 봤어요. 지금도 막 새가 막 날아다녀요. 저쪽에 보면은 오리도 막 날아다니고 밑에 막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도심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도심 속에서 너무 한적하고 참 좋네요.
0: 또 시원하고.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요? 네. 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그렇게 체감은 그렇게 되시죠?
1: 네.
0: 근데 벌써 20년이 흘렀대요.
1: 와, 정말 빠르다.
0: 진짜로 이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1: 대성 씨. 네. 근데 여기 복원되기 전에 모습 기억나세요? 대성 씨 10살이었잖아요. 나 20살.
0: 아, 그 20살이었어요, 그때? 교수님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정확히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때 뭐 장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특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휴식하는 공간, 그리고 문화적, 예술적인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여기 다리 아래에서는 이게 종종 전시도 열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곳을 무대 삼아 공연을 하는 거리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그 세계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딱 올 때부터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거 맞죠, 교수님?
1: 맞아요.
0: 네, 네. 그러면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1: 가야죠.
0: 네, 네. 네, 가시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조형물을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이 부르는 이름이 청계광장의 그거, 아니면은 청계광장의 소라불, 이렇게 부르거든요.
1: 네.
0: 이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1: 이 작품은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올덴버그랑 코샤벤 부르겐 부부가 만든 공동 작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0: 굉장히 딱 봐도 이렇게 내려, 와, 한 10m는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1: 이게 높이가 20m, 지름이 6m,
0: 네.
1: 그리고 무게가 무려 9톤이나 돼요. 이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소재 삼아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소라뿔이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양에 서식하는 다슬기를 크게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성 씨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 올림픽공원에 세자르 발다치니가 있었잖아요. 엄지척.
0: 아, 엄지척, 엄지척. 그쵸,
1: 네, 그쵸. 그분도 신체 일부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0: 네.
1: 아마 그 시기에 또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의 분이거든요.
0: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큰 소라뿔이긴 한데 이거가 왜 여기 덩그러니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논란이 많긴 했어요. 전혀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다 했는데 이게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청계광장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대성 씨도 얘기했잖아요. 청계광장의 그거, 소라뿔.
0: 소라뿔.
1: 이미 익숙해진 거죠.

0: 대성 씨, 광화문 광장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죠.
0: 네.
1: 바로 세종대왕상이랑 이순신 장군님 동상.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0: 이순신 장군상은 1968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먼저 생겨졌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상.
1: 네, 맞아요.
0: 세종대왕상이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생겨난 거죠. 근데 세종대왕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 아! 누구셨더라요?
0: 네. 김영원 작가님.
1: 아, 네. 노을공원의 큰 인체상 만드신
0: 맞아요. 작가님. 그림자의 그림자.
1: 네, 맞아.
0: 네.
1: 세계적으로 네. 어떤 동상,
0: 네.
1: 그 동상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은
0: 네.
1: 랜드마크가 되고 그쵸. 막 가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0: 네, 일부러 찾아가죠.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브라질에 거대 예술상 있잖아요.
0: 너는 너무 가고 싶어.
1: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0: 그런 이제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술상 말고도 네. 세계적으로 랜드마크가 된 동상들은 꽤 많이 있죠.
1: 어떤 게 있죠?
0: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리들 멀메이드? 인어공주상?
1: 아, 인어공주상.
0: 네. 정말 생각보다 조그맣대요.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거.
1: 그래, 조그맣대요?
0: 네. 아~ 그리고 또 뉴욕에.
1: 뉴욕에요?
0: 스태츄 오브 리버티.
1: 자유여신상.
0: 네. 아~ 그리고 또 벨지엄 브뤼셀에 있는 그 오줌싸개.
1: 아, 오줌싸는.
0: 정말 세계적으로 그거는 사랑받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너무 귀엽잖아.
1: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뭘까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1: 저는 중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0: 중국에도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 아니고
1: 네네.
0: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1: 아, 인도에?
0: 네, 거기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발라바이 파텔이라는 분이 계세요.
1: 네.
0: 그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크기가
1: 네.
0: 롯데타워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 182m래요.
1: 182m요?
0: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하나를 보면 연관해가지고 막 세계에 막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왠지 세계 여행하는 것 같아. 막 신이 나. 막 여행하는 것 같아.
1: 아, 저희도 오늘 광화문 광장 이렇게 걸으니까 네. 또 저도 신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네.
1: 그래요. 네. 그럼 여행 온 것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또?
0: 관광 이거 깃발 없나?
1: 나를 따르라.
0: 따를게. 네.

0: 저희가 이 광화문 빌딩 숲을 쭉 네. 걷다가 갑자기 네.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딱 멈췄잖아요.
1: 네.
0: 바로 이 작품입니다.
1: 네. 네. 이 작품은 정국택 작가의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요.
0: 네.
1: 재료가 갖는 상징성이 현대인들의 인공적인 현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런 재료예요. 네. 대성 씨는 이 작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0: 저는 일단 저 동작 자체가
1: 네.
0: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비슷한가요?
1: 똑같아.
0: 네? 똑같아요?
1: 진짜 똑같아.
0: 굉장히 힘들게 비상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1: 네.
0: 저는 이렇게 소재도 소재지만은 약간 그 역동적을 표현해놨다. 뭐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표정보다는 뭔가 몸짓으로 강렬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0: 네.
1: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딱 약간 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느낌이 나요.
0: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1: 시는 뭔가 함축하고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뭔가 내러티브가 그대로 다 보여지잖아요.
0: 네.
1: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넥타이 막 휘날리면서 뛰어가잖아요.
0: 뛰어가고 있고.
1: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네. 일어났다가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이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모습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제목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일상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네. 아 그래도 힘을 내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이런 네.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 되게 소소하지만 이런 걸로
1: 힐링을 응원하는
0: 수 있고,
1: 느낌?
0: 응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0: 맞습니다. 네.

0: 아, 진짜 이게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네. 딱 앉아있으니까 뭔가 이 거대한 빌딩들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희한한 기분이 감정이 좀 교차합니다. 네. 또 여기 예술작품도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앉아있는 이게 또 작품이잖아요.
1: 네. 김경민 작가 작품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0: 저희가 휴식 이 작품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1: 네.
0: 아, 아쉽게도.
1: 네.
0: 아,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요. 아쉽게도 네.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조그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네.
0: 됐길 바란다.
1: 네.
0: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휴식이라는 작품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네. 어렵지 않게 예술 작품을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0: 네.
1: 그리고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네.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1: 대성 씨 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었어요?
0: 아, 작품들이 저희가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윤술이라는 그 공간 있잖아요.
1: 네.
0: 그 공간이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사실 아트앤드시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몰랐어요.
1: 네.
0: 그동안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참 내가 그동안 좀 무신경했구나.
1: 네.
0: 잘 몰랐구나. 앞으로 조금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눈여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1: 아.
0: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억이 남으신지.
1: 저는 뭐 다 좋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리단길.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사람을 봐야 호감도도 생기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인연이 돼야. 그 사람이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 제 기억 속에서, 제 일상 속에서, 제 주변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내 기억과 같이 자라나는 예술품들.
0: 네.
1: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자주 보다 보면 이 작가가 누군지, 이 작품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몰라도 예술적 통찰력과 직관력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0: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트앤드시티를 해오시면서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랑 동떨어지고 일부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0: 네.
1: 예. 그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대성 씨처럼 어디 가더라도 항상 아, 이 작품은 뭔가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아 그리고 요게 요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트앤드시티의 미션이 성공한 게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0: 일단 저는 성공했어요.
1: 그러니까 완전 네. 성공했어요.
0: 저 같은 볼게. 경우에는 항상 어디 가면은 아 여기 예술 작품 있으면 좋겠는데
1: 그러니까 그,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성 씨가
0: 그렇죠. 여기 하나 딱 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어? 이거 뭐지? 못 봤던 건데 근데 늘상 있던 거였어. 근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고
1: 그치?
0: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아트를 보는 그런 눈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생기려고 하니까
1: 끝나요.
0: 안타깝게도 네. 오늘 또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술이 고파지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예술적 감성을 깨워주는 로드 큐레이팅 프로그램 아트 앤 더 시티.

0: 제 숙소는 신촌역에 있어요. 와이엇은 어디로 가요?
1: 저는 잠실역이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잠실역이에요?
0: 네, 맞아요. 여기에 신촌역이 있어요. 저기는 잠실역이에요.
1: 우와.
2: 한국에 처음 왔어요?
1: 네.
0: 아, 저는 천에도 왔어요.
2: 한국에서 어디에 갈 거예요?
0: 아,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1: 저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0: 정말 신나요?
3: 저도.
2: 네,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0: corgi, chogi. Easy, right? A friend at Chamsil Station, he used corgi to refer to the place he was already talking about. He said,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All right then, how would you say the bathroom is nearby here?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the subway station is over there? You say,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And one more thing. If you want to talk about several places at once and show you have no fixed destination in mind, you use 여기저기 and 이곳저곳. Like the expressions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or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것저것 is used when you are talking about a number of unspecific places or things. And you can also say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1: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2: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1: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3: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2: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1: 이곳저곳, 이곳저곳,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3: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0: 잠실나루역. 어, 잠실역?
1: 또 보네요?
0: 어? 혹시 여기 잠실역이에요?
1: 여기는 잠실나루역이에요.
0: 아,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저 도와주세요.
1: 네? 네, 도와줄게요.
0: 어, 잠시만요. 어? 승주 씨!
2: 와이어 씨, 어디예요? 저는 잠실역이에요.
0: 저는 잠실나루역에 있어요.
1: 친구가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2: 아, 그래요?
0: 여기서 잠실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1: 가까워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아, 그럼 걸어서 갈까요?
1: 여기에서 잠실역까지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가요.
0: 승주 씨! 거기서 잠깐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2: 알겠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3: Looks like Wyatt got confused with the subway station names. Double check similar Seoul subway station names like Jamsil Station and Jamsilnaru Station before exiting. To meet up with a friend like Wyatt, you need to check how long it will take before you leave, right? So to ask how long it takes from your location to your listeners, you say,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Last season, we learned numbers in Korean. Let's learn to tell the minutes by using numbers. You add 분 to each number to tell what minute it is. 1분, 15분, 30분, 47분, 59분. Now, to say how long it takes to walk somewhere, and if it takes around 10 minutes by foot, you simply say,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9, 10, or 11 minutes, that's when you say 10분쯤 걸려요. So to tell someone it takes 1 hour by foot, you can say 걸어서 가면 1시간쯤 걸려요. How about learning some expressions you can use to take subway or bus?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subway,

0: You say,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And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bus, you say, 버스로 10분쯤 걸려요. One more thing. To tell someone you will meet them where they are, you say, 제가 거기로 갈게요. Or,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This time, if you want someone to come to you and you are already waiting at your meeting place, you say,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Or, if you will be at a different place until you both get there, you can say,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1: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2: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1: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2: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0: 자본을 채워올 때 하나 케이블 같은 거 근데 하시면 그 케이블이 어떤 분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지 감고 있어서 그때 내가 그 케이블을 그 사람을 위해서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버스를 구하는 게 있어요.
1: Eun-ho is a photographer who gets caught up in a strange predicament after buying a used camera. But there's something suspicious about this character also.
2: 이 친구한테 너무 마음이 가지는 않게끔 조금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를 야라고 뭐 욕을 좀 한다든가 호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이 사진에 대한 엄청난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 얘는 확고하게 믿고 맞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1: Actress Cho Hye-jung plays the role of Woo-jung, the girlfriend who stays by Eun-ho's side as he experiences strange events.
3: 우정을 연기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한테 야라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이렇게 9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이 가운데 중심에 있으니까 다 안고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고
1: It is striking how an everyday object, a camera, becomes the starting point for bizarre events and horror.
0: 카메라를 뭔가 매개로 활용해서 하는 거, 공포의 장치로 쓰는 것들 꽤 많이 있지만 물리적인 장치로 쓰인다는 게 의문의 죄책감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어떤 공황감이라든가 죄책감들을 카메라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1: Actor Lee Seok-hyung plays the role of Jung-seop, a mysterious figure holding the secret to the case.
4: 사실 영화에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연기 귀신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의 연기력, 어떤 영혼, 그런 걸 집어넣은 작품이 바로 보컸습니다.
1: A mystery horror that sparks curiosity. This is the movie Focus. K's story highlights this character in focus.
5: 지금 뭔데, 뭔 뭐길래 지금 나한테 카메라 넘겼다는 건데요? 예?
6: 뭐,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1: After he buys a used camera, he gets embroiled in a strange situation. Photographer Eun-ho, actor An Dong-gu, who left a mark in previous roles, delivered a passionate performance. He vividly portrayed not only the emotion of terror, but also a yearning for success.
2: 물리적인 선택도 내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1: Watch to see what his ambitions bring about. A mystery horror with a fresh sensibility. This was the movie Focus.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carrying patience and respect.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Always with us, always a part of everyday life. That is Taekwondo. Now, powered by science, Taekwondo evolves once again. Powered by speed, precision, and data, smarter training drives motivation and engagement. United with science, Taekwondo is shaping the future. Though languages and borders may differ, we are united through the shared spirit of Taekwondo. Beyond the Olympic stage, passion comes alive. Taekwondo One is becoming a global sports tourism destination. Every day, we write a new chapter of harmony.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has become a driving force of K-culture, sharing Korea's spirit and style with the world. Kicks in rhythm, precision in every beat. Through the powerful movements of Taekwondo, we become one. Taekwondo, humanity's most dynamic icon, continues to prove its limitless potential to the world. Where curious footsteps pause, the vibrant spirit of Taekwondo fills the air. Inner strength, respect for others. Now a familiar part of everyday life, Taekwondo has become a celebration shared worldwide. A beautiful culture united through Ye, the spirit of respect. Connecting heart to heart. This is the world Taekwondo creates.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2: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3: 김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4: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5: 네.
4: 어떤 게 나 있어요?
5: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4: 너무 맛있어요.
3: 네.

0: As part of an effort to boost the global eco-friendly energy industry, Eco and Dream specializes in developing precursors for the batteries of electric cars. Based on the customize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produced high-quality precursors that can decide the performances of vehicles. We explore Eco and Dream,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chieve global carbon neutrality. This is the Saemangeum campus of Eco and Dream, which is located in Gun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the first generation business in the Korean battery materials industry, the company has developed original technologies for secondary battery materials as well as environmental catalysts. With the aim of creating eco-friendly values for a better future,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and energy technologies.
1: Eco and Dream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 활물질 전구체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 기업입니다. 환경 촉매 분야에서 축적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였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고품질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Precursor refers to a core component that decides the performances of electric car batteries. Different types of raw materials, mixing ratio and sizes of particles, decide the quality of batteries. The company has provided high nickel precursors, which have a nickel content of 90%. I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of electric vehicles.
2: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 전구체는 양극재의 구조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로 에코인드림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enhanced performances of batteries, the premium precursors of the company have been widely provided through the global energy supply network.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mass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cooperation with the global completed vehicle and battery makers.
2: 저희 에코앤드림은 고객이 요구하는 배터리 성능에 맞춰 금속 조성, 입자의 크기와 구조, 물성을 정밀하게 설계한 맞춤형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드니켈부터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전구체까지 폭넓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Eco and Dream has implemented production facilities that can manufacture precursors in various sizes, shapes, and properties. It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and safety, which are required elements for highly functional batteries.
2: 전구체의 품질은 공정 변수와 이물 관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코앤드림은 이러한 핵심 공정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18년간 축적된 생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캠퍼스는 에코앤드림의 역량을 담아낸 최고의 양산 설비로 뛰어난 전구체 품질과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High quality precursors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nergy density and stability of batteries. Also, the company has strived hard to minimize the use of energy as well as industrial water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3: 저희 에코앤드림의 생산 공정은 생산 공정과 함께 EW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수는 증발 농축기 등을 통해 공정수를 회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응축수는 공정 내 재사용하고 황산 나트륨 등 염 성분도 회수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Echo and Dream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high-performance, high-nickel precursors. What is more, it has focused effort in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and maximizing the performances of batte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precursors, it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new battery materials.
3: Ecoendream은 소재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촉매 소재와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현재 보유 특허는 총 38건이며 이 중 20건이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특허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기술 4건을 추가로 출원하며 차세대 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The improved capabilities of the company have already gained recogn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battery supply network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field by developing core materials and technologies for the future battery industry.
1: Ecoendream의 목표는 전구체 제조 기업을 넘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니켈 전구체를 비롯해 LMR, 고전압 미드니켈, LFP 등 차세대 전구체 개발을 지속하여 고객의 다양한 배터리 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구체 전해질 사업 분야에도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소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